로베르트 슈만 숲의 전경 발트진은 작품 82 중에서 일곱 번째 곡 예언하는 새 Vogel als Prophet 였습니다. 마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무도 우리를 보고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혹시 지금 산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무가 조금 전에 그 나무로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무는 말을 하진 않지만 그 잎사귀 곁을 지나는 바람이 혹은 조금 전에 들으신 새소리가 나무의 마음을 대언해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나무는 핑계고 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나무를 빌어서 말이죠.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9310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샵9310으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같은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카메라 여는 날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되고 유튜브 검색창에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변함없이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놓치신 곡목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권미류님이 내 나무가 있어서 갈 때마다 사랑해 하며 안아주던 때가 있었는데 그동안 잊고 살았다고. 아, 랑콤07님이죠. 제가 이 진행자 보관함에 보면 닉네임으로 돼서 실명이 떠서 아 닉네임을 불러야 되는 건가 하고 한참 동안 너무 실명을 근데 이게 신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랑콤07 쓰는 분께서 오프닝 덕분에 오늘 한번 찾아가 볼까나요? 나의 나무를 갖고 계시군요. 저도 한때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잘 가는 산책길에 어느 코너에 있는 그 나무 아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찾아가 보시죠. 여유가 되신다면. 아 그리고 7785 쓰는 분이 남편 배준우 씨가 작년 여름부터 지게차 실기시험을 쳤는데 계속 떨어지다 이번에 합격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의미로 남편이 환장하는 치킨 시켜줬어요. 축하드립니다. 배준우님 아유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7785 쓰는 배준우님께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396 쓰는 분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보내주신 커피 잘 받았다고 문득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고 아주 기쁘셨다고 하시면서 그리그의 아침 기분 청하셨습니다. 그리그 페르긴트 중에서 모닝무드 아침 기분 여러분의 오늘 아침 기분은 어떠신지요? 레나드 슬래킨이 주연한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고 라이프 온 윌리엄스의 그린 슬리브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드립니다.

라이폰 윌리엄스의 그린 슬리브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오르페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에드바르트 그리그, 페르긴트 중에서 모닝 무드, 아침 기분, 레나드 슬래킨이 주연한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그린 슬리브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은 4241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요즘은 셀리 가든, 푸른 옷섬의 할아버지 시계 이런 곡들이 너무 좋아요. 귀 익은 곡들 들리면 참 반갑고 정겹고 그렇죠. 나무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0708, 광릉 수목원에 가면 언니들과 나의 나무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나무는 비슬나무입니다. 참 멋진 나무죠. 6354 쓰는 분, 긴 여행 다녀오니 나를 기다리던 나무가 잎을 떨구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지치며 잘 지내자 말해봅니다. 긴 여행 다녀오니 나를 기다리는 건 나무였구나 싶을 때가 있죠. 참 그런 나무가 고맙습니다. 2601 쓰는 분, 저도 있었어요. 나만의 나무, 사회 초년생 시절 출퇴근길 짧은 인사 나누며 몇 년 동안 지켜보고도 나를 지켜봐준 나무였죠. 지금은 아이 등하교길에 있는 대추나무를 아이와 함께 바라봅니다. 응원하고 응원받고 신기하네요. 어제 아이와 함께 이런 이야기 나눴는데 라디오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2601 쓰는 분, 아이에게 우리의 나무를 만들어주셨네요. 4820, 지난주 친정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부쩍 나이 든 엄마 아빠 보니 나무 같았던 부모님 생각이 듭니다. 평생 나무처럼 그늘이 돼주신 나의 부모님을 이제는 제가 또 나무가 되어 지켜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래봐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나와 남편이 또 평생 나무가 되어주고 싶네요. 나무는 꽃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누군가의 든든한 나무가 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아, 너무 정말 좋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되어주고 또 그렇게 가만히 어디 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입니다. 4820-2601-0708-6354 나무 이야기 전해주신 네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낼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제니 얀센, 내 바이올린 그리고 그 외 친구들이 나무처럼 같이 연주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제닌 얀센과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저만 이상한 사람 아니었구나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참 좀 힘들 때였는데 한 20년 전? 네. 너무너무너무 외로워서 어느 날은 제가 나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면서 야 미쳤다 미쳤어 이제 하다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했는데 나무랑 대화하시는 분이 제법 되신 걸 오늘 아침에 알게 되고 아 반갑습니다. 2951 쓰는 분 숲길을 걸을 때면 늘 숲과 대화합니다. 풀 한 포기와 오늘을 이야기하고 작은 나무와는 무럭무럭 자라 숲의 그늘을 만들어줄래? 아름드리 나무는 두 팔로 껴안으며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온 땡땡땡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무탈 잘 걷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전국의 산과 들의 숲길을 걷는 1인이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나무 같은 모습을 가지신 295 하나 쓰는 분 반갑습니다. 4329 쓰는 분 나무와 숲을 좋아해서 숲을 품은 곳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숲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숲에 파묻혀 산다는 생각에 행복해진다고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4329 쓰는 분 저를 오늘 진짜 크게 웃게 하신 분인데 0464 쓰는 분 출근하면서 한쪽 가지엔 간을 한쪽 가지엔 쓸개를 걸어놓고 퇴근하면서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무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토끼님이셨군요. 0464 쓰는 분 지금 간과 쓸개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덕분에 안녕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0464-4329-2951 쓰는 분께도 커피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와 벌써 이렇게 저에게 고민을 하나 털어놓으신 분이 있는데 잠시 후 시간 날 때 나누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30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바스비에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드뷔시는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의 악보 출판을 앞두고 대대적인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 유학 시절 베르가모 지방을 여행하면서 영감을 얻은 이 곡은 출판 10년 전인 1890년에 작곡했죠. 베르가모 여행에 대한 감상, 또 상징주의 시인인 폴 베를레넷이 우아한 향연의 분위기가 어우러진 4개 악곡의 모음곡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다시 살펴보니 곳곳에 새로 추가하거나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보이는 거였어요. 드뷔시는 먼저 악곡을 관통하는 배경을 베를레네 시에서 묘사한 18세기 궁정 축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상적인 산책이라고 적어놓았던 세 번째 악곡 제목을 달빛으로 바꿔서 신비로운 밤의 이미지를 강조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어지는 네 번째 곡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곡은 원래 느리고 장중한 춤곡인 파반네였는데 달빛 다음에 연달아 느린 음악이 나오는 전개가 매끄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뷔시는 보다 빠르고 경쾌한 춤곡으로 음악을 수정했습니다. 앞서 나오는 달빛의 분위기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면서 궁정의 화려한 무도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 음악이 탄생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네 번째 악곡이 바로 빠스피에였습니다. 빠스피에, 16세기경 프랑스 브루타뉴 지역에서 유래한 춤곡입니다. 지나가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빠세와 발을 뜻하는 삐에가 결합된 단어로 서로 교차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발동작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빠스피에는 항해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온 선원들이 마을 잔치를 벌이면서 즐겨 춘 춤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 민속 춤곡이 궁정으로 진출하면서 한층 우아한 형태로 다듬어졌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유행한 빠스피에는 주로 미뉴엣과 짝을 이루어서 나란히 연주됐는데 미뉴엣이 우아함과 섬세함을 강조한 3박자 춤곡이라면 빠스피에는 경쾌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 곳곳에 불규칙한 리듬이 등장하는 빠른 춤곡입니다. 이 불규칙한 리듬이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작곡가들은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역동적인 마무리를 하고 싶을 때 빠스피에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또 바로크 시대 음악 이론가 마테조는 이런 빠스피에를 가리켜 불안하거나 천박하지 않은 유쾌한 즐거움을 주는 춤곡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빠스피에였습니다. 클로드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오늘 쭉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 프렐루드, 두 번째 곡 미뉴엣, 세 번째 곡 많이 들으시는 달빛 클레르 드 루인에 이어서 빠스피에인데요. 빠스피에가 나오기까지의 흐름도 잘 느껴보시고 마지막에 빠스피에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피아노의 스티브 오스본입니다.

클로드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들으셨습니다. 프렐루드 미뉴엣, 클레르 들린 달빛에 이어서 바스피에까지 스티브 오스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통 달빛을 가장 많이 전해드리는데 오늘 바스피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몽환적인 분위기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빛이 뭔가 로맨틱하고 꿈결 같은 그런 분위기를 준다면 바스피에는 뭔가 흥미진진하고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 불가능해서 계속 보고 싶은 다른 꿈 같은 분위기가 나네요. 스티브 오스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어요. 오늘 음악 그리고는 좀 낯선 춤곡이죠. 바스피에.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마지막 곡인 바스피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벨리우스의 모음곡입니다. 카렐리아 모음곡인데요.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이 예전에 그 드뷔시가 베르가모라는 이탈리아의 지역에 가서 받은 영감으로 만들었다면 카렐리아 모음곡도 지명입니다. 핀란드와 러시아 접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시벨리우스가 신혼여행 후에 이 지역에 상당히 매료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가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극 음악을 만들 텐데 음악을 좀 지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음악을 만들었고 극 음악을 만들었고 후에 그 중에서 한 세 곡 정도 관현악 모음곡으로 다듬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곡 인터메조 감상하시죠.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 카렐리아 모음곡 중에서 첫 번째 곡 인터메초 간주곡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고민 저에게 털어놓으신 분, 3023 쓰는 분, 저 고민이 있어요. 중학생 딸이 학원을 성실하게 다니지 못해서 몇 번 실패했는데 또 학원을 보내달랍니다. 믿어주고 스트레스 받고 속썩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려요. 딸도 잘하고 싶은데 참고 견디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2입니다. 지혜를 좀 주세요. 하셨어요. 다 답을 적어 놓으셔서 잘하고 싶은데 참고 견디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고요. 저도 뭐 헬스 끊어놓고 안 간 게 허다해서 아직까지 중2인데 이게 될까요? 버퍼링 중이라고 좀 봐주시죠. 공부하는 방법 배워가는 게 고등학교 때까지 되지 않습니다. 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비 사실 좀 비싸고 부담스러운데 하겠다는 그 마음이 참 이쁘지 않아요? 기회를 줘야죠. 믿어주는 거 말고 믿어야죠. 계속 믿을 거죠. 우리는 그거 하라고 부모로 세워주셨는데 아유, 나무처럼 우리 기다려주기로 했잖아요. 3023 쓰는 분. 속 썩지 마시고 그래 걸음이야 걸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 커피로 응원하겠습니다. 3023 쓰는 분께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아니 음반 선물 안내합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신보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리스트의 대표작 사랑의 꿈, 위안, 메피스토 왈츠 등을 비롯해 다양한 편곡 작품들까지 리스트 음악의 정수를 고루 만나볼 수 있는 앨범입니다. 선우예권은 화려한 기교 넘어 리스트 음악이 지닌 풍부한 표현력, 철학적 깊이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선우예권이 들려주는 리스트의 목소리와 드라마가 담긴 이번 새 음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우예권의 신보 리스트 중에서 한 곡입니다. 오늘 유튜브 댓글창에 애니현 2433 쓰는 분이 리스트의 콘솔레이션 언제쯤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선우예권의 연주로 위안 3번 듣겠습니다.

Consolation, 위안 3번 들으셨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비로소 숨을 좀 쉴 수 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4분입니다.

라 솔레다드 고독 핑크 마티니였습니다.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데폴로네즈 선율이 들어있는 라 솔레다드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마망 라플리벨 디몽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영화 제8요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서 들으셨어요. 루이스 마리아노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곡은 6194 쓰는 분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담겨있는 에드워드 엘가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수수께끼 변주곡인데요. 수수께끼라면 일단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재미있죠. 엘가가 어느 날 피아노를 치는데 아내 앨리스가 참 좋은데?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거 이 멜로디 누구 같지 않아? 누구 같아? 이렇게 누군데? 뭐 이러면서 아 재밌다 이거 그러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14곡이 만들어진 수수께끼 변주곡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2번째 변주부터 14번째 변주 세 곡을 듣겠습니다. 12번째 변주는 BGN이라는 어떤 힌트, 수수께끼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는데요. 첼리스트 베이질 G. 네빈슨의 약자 BGN입니다. 13번째 변주는 유일하게 인물에 대한 힌트가 없는 곡 로만자이고요. 14번째 변주는 어쩌면 자화상이라고 할까요? EDU, 에드워드 엘가의 이니셜이 들어있는 곡인데요. 이렇게 세 곡, 오늘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에드워드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중에서 12번째 변주 BGN, 13번째 변주 로만자, 14번째 변주 EDU 에드워드 엘가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5938 쓰는 분, 저는 꽃들과 매일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라늄과 몇 년째 꽃을 안 피우는 애한테는 협박도 하지요. 퇴출할 거다 막 이러면서 라디오 듣다 나무와 얘기한다는 이야기에 공감돼서 글 보내신다고. 싱그러운 6월의 아침에 꽃이랑 얘기하는 아줌마도 있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 남겨요. 5938 쓰는 꽃이랑 대화하시는 분이었어요. 9334 울산 대공원에 매일 산책 다니시는 저희 엄마께서 엄마 나무라고 찜해 놓으신 나무 한 그루가 생각납니다. 엄마는 그 길을 산책하실 때마다 꼭 그 나무를 한아름 끌어 안으시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나무에게 인사를 하신답니다. 귀여우시죠? 그 덕에 저는 그 길을 혼자 걸어도 엄마 나무가 있어 외롭지 않답니다 하셨어요. 오늘 좋은 힌트들을 많이 얻네요. 5938, 9334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어제 결혼 20주년이라고 이 부암동 나들이 하신다는 0092 쓰는 분이 갤러리 가셨네요. 석파정, 석파정 나들이 가다가 제사안이 나와서 아주 기쁘고 놀라셨다고 0092 쓰는 분 잘하셨습니다. 6977 뚜벅뚜벅 바닷길 산책길에 집게와 마대자루를 양손에 들고 해변가 쓰레기 줍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비 내리는 길 따뜻한 풍경이 더해져서 흐뭇하다고. 이분들은 참 명상가들이죠. 걸어다니면서 우리 환경도 깨끗하게 정돈해 주시고 마음도 쓸어내리시는 분들. 사진도 보내주신 6977 쓰는 분께 커피로 또 선물하겠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나누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29분입니다.

0: 가정음악.
1: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방송 제목에 피, 페르거는 누구의 작품 번호일까? 이런 제목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 실내악 정원에서 만나볼 음악은요. 여기에 대한 좀 해답이 되겠습니다.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로 활동한 미하일 하이든의 현악 오중주 C장조를 실내악 정원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시 많은 작곡가들은 현악 오중주를 쓸 때면 비올라 대신에 첼로 두 대를 사용해서 베이스 음역을 더 풍성하게 보강하곤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비올라 연주에 뛰어났던 미하엘 하이드는 중간 음역대를 담당하는 비올라를 두 대 사용해서 한층 풍성하고 온화한 음향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전체 네 개 악장으로 이루어진 오중주를 완성하고 악보에 직접 노트르노라고 적었어요. 당시 유럽에서 노트르노라고 하면 밤에 야외에서 연주하는 자유로운 형식의 여흥을 위한 음악을 뜻했죠. 디베르티멘토나 세레나데 등이 모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됐지만 노트르노에는 보다 고요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하엘 하이드는 자신의 오중주 가운데 두 번째 악장을 염두에 두고 이 노트르노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다지오 칸타빌레라는 지시어가 붙은 이 악장은 야금기를 낀 현악기들이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펼쳐지면서 환상적인 밤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다섯 대의 현악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미하엘 하이든의 현악 오중주 C장조. 한때 형인 요셉 하이든의 곡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형의 이름으로 악보가 출판되기도 했는데 20세기 이후에 음악학자들이 검증을 통해서 이 곡의 작곡가는 미하엘 하이든이다 이걸 확실하게 밝혀냈습니다. 또 이 현악 오중주는 잘츠부르크에서 함께 활동하던 모차르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1773년 12월에 쓰여진 모차르트의 현악 오중주 1번 B플랫 장조 쾰엘 174는 미하엘 하이든이 쓴 오중주에서 영감을 얻은 걸로 알려져 있죠. 신윤주의 실내악 정원, 오늘은 미하엘 하이든의 현악 오중주 C장조 페르거 번호 108 들어보시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 그리고 노트루노라는 제목이 기원이 된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3악장 미뉴에토 알레그레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입니다. 콘실리움 무지쿰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미하엘 하이든 현악 5중주 C장조 페르거 작품 번호 108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 2악장 아다조 칸타빌레, 3악장 미누에토 알레그레토와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콘실리움 무지쿰의 연주였습니다. 요셉 하이든은 호보켄이라는 작품 번호를 쓰는데 그 동생 미하엘 하이든은 페르거 작품 번호를 쓰는구나. 그리고 이 현악 5중주에 비올라 두 대를 사용해서 좀 온화한 중점이 나오는구나. 오늘 실내악 정원을 거닐며 알게 됐습니다. 8340 쓰는 분, 19개월 아기와 함께 듣고 계신다고 하셨죠? 반갑습니다. 아기 사진도 잘 봤고 아주 영특하게 생긴 아이와 가정음악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커피도 한잔 나누고요. 콕! 5458 쓰는 분, 콩으로 어쩌다 보니 아주 오랜만에 들어오셨다고 뭐라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며 좋다 혼잣말로 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카운터테너 이동규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은 먼 옛날 어느 먼 곳에 누군가가 만들었던 선율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감동을 준다는 점이겠죠. 음악 자체의 생명력도 중요하지만 그 음악을 끊임없이 살아있게 하는 저와 같은 음악인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언제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기를 바라고 있죠. 제 노래와 청취자를 가장 가깝고 편하게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클래식 음악 채널 KBS 클래식 FM일 겁니다.
1: 수신료의 가치 KBS 클래식 FM이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지난 4월 99세를 일기로 작고한 피아니스트 시모어 번스타인은 평생의 절반은 연주자로, 나머지 절반은 음악교사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교육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교육을 뜻하는 영어 단어 education이 밖으로 이끌어내다 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처럼 교사의 역할은 학생 안에 이미 있는 재능과 열정 그리고 감성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좋은 거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음악도 때로는 그런 거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을 비춰주고 내 안에 숨어있던 감정을 발견하게 해주니까요. 오늘도 음악과 함께 조금 더 나다운 모습을 만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중 2악장 알레그레토 트랑퀼로, 김주현의 바이올린, 후베르트 베버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임태희 님께서 음악실에서 행복합니다 적어주셨고, 조창현 님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좋아요. 이상미 님은 휴가 내고 오랜만에 윤수영 아나운서님 뵙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오랜만에 이름을 공창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좋은 휴가, 휴식의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6월 4일 목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생일 사연이 올라와 있네요. 이은아님께서 수영님 생일 축하를 받고 싶어서 글을 올려요. 새 아이들 키우며 정말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도 있었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또 딸로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는 대로 열심히 대처해야 해 나가는 저를 위해 생일을 축하받고 싶어요. 이렇게 글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은하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레 6일이 생일이신데 오늘 이틀 앞서서 축하해드려도 괜찮겠죠? 음악실 애청자로 늘 든든히 지켜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새 아이들이 엄마에게 축하 편지 한 장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행복하고 화목하고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2월 4일 목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9분입니다.

0: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 오늘의 주인공은 장혜원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해외 음악대학에서 최고 연주자 학위를 받고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낙소스와 계약해서 수십 장의 음반을 발매한 1세대 피아니스트 장혜원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1: 어떤 방에는 좋은 피아노, 어떤 방에는 낙편 피아노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좋은 피아노를 구하려고 그냥 꼭두 새벽부터 한 6시, 5시면 벌써 학생들이 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아침 새벽에 제일 먼저 와야지 좋은 피아노를 맡으니까 약간들을 찾자. 아침마다 점심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보리빵에다가 순대 넣고 그리고 우유와 함께 점심으로 채우고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동안에 피아노 뺏길까 봐서 막 달려갔다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피아노는 5분 이상 비워놓으면 누구든지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피아노 앞에서

김선욱, 임윤찬.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예술 영재 교육을 받았고 해외 유학 없이 국제 콩쿨 정상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한국 클래식 교육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는데요. 그 근간에는 1세대 음악가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장혜원도 그중 한 명이죠. 장혜원은 1964년 독일 정부의 한국 1호 음악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1세대 음악가입니다. 독일은 바흐, 베토벤, 브람스가 나고 자란 나라죠. 클래식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길 꿈꾸는 곳이자 장혜원이 어려서부터 동경하던 무대였습니다. 특히 당시 프랑크푸르트는 음악 철학자 아도르노와 그 학파가 활약하며 현대 철학과 음악의 중심지로 꼽히던 곳이었죠. 20세기 음악의 최전선에서 장혜원은 치열하게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 정도로만 알려졌던 한국에서 한 학생이 선발돼 왔다는 소식은 독일 언론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독일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그의 연주가 자주 소개될 만큼 큰 주목을 받았지요. 귀국 후에도 그의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음대에서 한국 클래식 역사상 최초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친 그는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연주와 음반 활동도 활발히 했습니다. 한국 피아니스트들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피아노 강국이라는 위상의 밑바탕에는 클래식 음악 문화를 몸소 익혀 돌아와 한국 클래식의 기반을 닦은 1세대 피아니스트 장혜원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장혜원의 연주 감상해 보겠습니다. 가브리엘 피에르네의 15개의 소품 중에서 1번 무언의 로망스, 2번 할머니의 노래, 8번 성당에서, 10번 사방치기, 12번 숨바꼭질. 장혜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가브리엘 피에르네의 15개의 소품 중 첫 번째 곡 무언의 로망스, 두 번째 곡 할머니의 노래, 여덟 번째 곡 성당에서, 열 번째 곡 사방치기, 열두 번째 곡 숨바꼭질, 모두 장혜원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맑고 장엄의 꽃들은 익살스럽기도 했던 연주였네요. 아, 좋은 피아노에서 연습하려고 새벽에 줄을 서고 화장실에도 최대한 빨리 갔고, 또 피아노에게 온 청춘을 다 주었다라는 앞서 인터뷰를 들으면서 한 예술가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외길 인생을 읽을 수 있어서 또 뭉클했습니다. 최이롱님께서 한때 좋은 피아노 차지하려는 학생을 태우고 새벽에서 분당에서 능동까지 라이딩 해본 경험자로서 많이 공감하신다고 적어주셨는데, 아, 자녀분께서 음악 전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늘 뭐 음악뿐 아니라 다른 분야, 여러 분야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여기저기 줄 서시고 운전하시는 부모님 많으시죠? 다들 힘내시면 좋겠고 또 좋은 놀라운 결실이 맺히리라 믿습니다. KBS 음악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아니스트의 전설, 독일 유학 1세대 음악가, 한국 클래식의 1세대 피아니스트 장혜원의 이야기 이어갈게요. 장혜원은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를 피아니스트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은 어머니는 장혜원이 태어나기도 전에 피아노를 구입해 대청마루에 놓아둘 만큼 교육에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렇게 5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장혜원은 11살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창호지에 피아노 건반을 그려 밥상 위에 올려놓고 연습할 정도로 음악에 몰두했죠.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 속에 두각을 나타낸 그는 1957년 명동 국립극장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며 정식 데뷔했습니다. 축음기 있는 집이 드물어 음악을 듣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그 시절, 사람들은 그만큼 음악을 갈망하고 있었지요. 새롭게 등장하는 소녀 피아니스트의 데뷔 무대 역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혜원은 이화여자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 귀국 후에는 한국 클래식 음악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죠. 1970년대 국제적인 스타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와 테너 프랑코 코렐리의 내한 공연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은 이도,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음반사 낙소스와 계약한 이도 장혜원이었습니다. 특히 바흐와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 전곡, 훈멜 피아노 소나타 전곡 등 그가 남긴 음반 중에는 지금도 세계적 명반으로 평가받는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2023년 장혜원은 피아노와 함께한 삶,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어 자신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기도 했지요.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무념무상에 빠져든다라고 말하는 장혜원의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그의 연주 들어봅니다. 훈멜의 피아노 협주곡 3번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4악장 피날레 비바체. 장혜원의 피아노, 타마슈 파이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심포니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멋집니다. 꿈메레 피아노 협주곡 3번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피날레 비바체. 장혜원의 피아노, 타마슈 파이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심포니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슈만의 시인의 사랑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나의 영혼을 흠뻑 담그고 싶네. 여섯 번째 곡, 라인강, 거룩한 강에서. 일곱 번째 곡,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테너 김세일의 노래, 마르쿠 사둘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슈만의 시인의 사랑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나의 영혼을 흠뻑 담그고 싶네, 여섯 번째 곡 라인강 거룩한 강에서, 일곱 번째 곡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모두 테너 김세일의 노래, 마르코 사둘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이따금 악보에 등장하는 이탈리아어 표현 가운데 레제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경쾌하게, 가볍게 라는 뜻인데요. 악기에 가하는 압력을 줄이면서 섬세하고도 작은 소리를 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레제로는 특히 부드러운 악절을 연주할 때 빛이 나는데요. 음량은 작지만 흥미진진하고 약간은 장난스러운 듯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피아노의 경우 이 레제로를 표현할 때 마치 날아가듯 가볍게 건반을 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힘을 빼고 연주하되 각 음의 명료함은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다소 묵직한 휴일을 보내고 돌아온 것 같은 오늘 하루를 레제로로 연주해봐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음 꾹꾹 눌러 연주했던 것 같은 어제를 뒤로하고 새들의 깃털처럼 가벼운 터치로 말이죠.

그리고 스케르초 프레티시모, 프레스티시모 그리고 레제로 작품 54의 5번이었습니다. 에밀 길라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가볍고 경쾌하게라는 뜻의 음악 용어인 레제로를 알려드렸습니다. 피아노로 레제로를 연주할 때는 피아노 건반에 있는 먼지를 몸쪽으로 당겨서 털어내듯이 연주해라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먼지를 털듯 가볍게 보다 더 경쾌하게 오늘을 보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 현실은 목요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콩 게시판 보니까요.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의 사소하고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콩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 클래식 검색하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쩜 저희 좀 분주해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항상 그 전에 생방 끝나고 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 조금 분주합니다. 혜영님께서 오늘 도라지 꽃 같습니다. 보라색이 잘 어울리면 미인이라던데 그런가요? 창현님께서 오늘 아이리스색 시원해 보이네요 하셨고 은희님도 가벼운 터치 같지만 에너제틱한 생클 오프닝 2시간 꽉 채워보겠다고 하셨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죠? 잠시 뒤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님, 또 이승훈님, 심심한 여행가지님 왜 이렇게 피곤하죠 하셨는데 그러게요. 어제 투표하는 날이라서 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쉬고 나니까 왠지 더 피곤한 이 기분, 찌뿌드드한 월요일 같은 느낌의 목요일입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2326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어요. 헨델의 건반 모음곡 5번 가운데 아리아와 편주곡 유쾌한 대장장입니다. 톤 쿱만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흐의 건반협 주곡 4번 A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까지 들었습니다. 세바스티안 크나워의 피아노와 쥐리히 취보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헨델의 건반 모음곡 5번 가운데 아리아와 변주곡 유쾌한 대장장이었습니다. 톤 쿱먼의 합시코드 연주였는데요. 챔발로 소리인가요? 찰랑찰랑 경쾌한 소리가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아요. 봉용님. 합시코드 또는 뭐 챔발로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지수님께서는 바쁜 일상 속에 생글 들으며 레제로처럼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최근에 바빠서 출석을 못했는데 오늘 함께해요 하셨는데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희님도 건반협 주곡 듣고 제 몸이 10cm 하늘로 올라간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기분 전환이 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3145번 쓰시는 분 등산 후에 집에 가는 길입니다. 휴무에는 출발 FM과 함께부터 생클 당밤까지 쭉 이어서 듣는데요. 그중에 생클은 상큼함입니다. 아름다운 휴식이에요 하셨고 7873번 쓰시는 분 몇 년 전에 동생이 투병 중일 때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지 보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동생이 이 방송을 듣고 있었나 봐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즐겨 듣는 생클이라고 아주 좋아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이렇게 음악이 매개가 되기도 하잖아요. 깜짝 선물을 선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으로 말이죠. 문자 메시지 또는 콩으로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에 들을 곡은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A장조 작품 69번 가운데 2악장입니다. 스케르초, 알레그로 몰토,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로버트 라빈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A장조 작품 69번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몰토였습니다.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로버트 라빈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어요. 아, 제 보라색 의상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네요. 아, 보라 하니까 좀 색깔 있는 옷을 입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마침 또 투표 날 다음이고 해서 은희님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공존하는 옷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 생각까지는 사실은 못했는데 감사해요. 그리고 지연님도 지연씨 의상 얘기 많이 해서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하셨고요. 오늘 많이 더운가 봐요. 제니러프님께서 길거리는 활활 타는 화산 같아요 하셨고 에버그린님 부산은 아, 좀 흐리군요. 선선합니다 하셨어요. 아, 제니님은 혹시 해외에 계시나요? 홍콩에 계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오늘 날씨도 꽤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꽤 더운 날씨 시원한 거 음료나 혹시 식사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 이번에는 단지의 플루트 협주곡 2번 D단주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와 웨르크 페르버가 지휘하는 뷰르텐베르크 취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단지의 플루트 협주곡 2번 디단조 작품 3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제임스 콜웨이의 플루코, 머르크 페르버가 지휘하는 뷰르텐베르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1004번 쓰시는 분은 예쁘고 곱고 밥 잘 차려주는 마누라님께서 1박 2일 여행을 떠나서 오늘은 혼밥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셨고요. 혼자 계셔도 잘

챙겨 드셔야죠. 그리고 9591번 쓰시는 분은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요즘입니다. KBS 클래식 방송 들으면서 많은 치유받고 있어요. 하셨고 2018번 쓰시는 분은 가로수 그늘진 곳에서 생생 클래식 듣고 있는데요. 나뭇잎이 너플너플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오늘 바람이 좀 부나 봐요. 아카카님께서 저녁에 비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바람이 나무를 엄청 흔들어대고 있네요. 바람소리와 음악소리 느낌 좋아요. 또 지연 씨 목소리가 바람 같아서 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셨고 안희현님은 몸은 천근만근인데 마음은 깃털 같습니다. 하셨고 석근님은 오늘 보라라서 보라색 입으셨을까요? 하셨는데요. 6494번 쓰시는 분 오늘 점심이 맛이 없어서 살짝 우울하시다고 해서 춤곡 준비했습니다. 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가운데 첫 번째 곡 왈츠, 세 번째 곡 마주르카, 다섯 번째 곡 갈롭입니다. 장이프티보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왈츠, 세 번째 곡 마주르카, 다섯 번째 곡 갈롭까지 장이프티보드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러게 오케스트라 편성의 연주로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피아노 독주도 참 좋죠. 하차투리안이 오케스트라를 위해서도 또 피아노를 위해서도 직접 편곡을 해서 출판을 한 곡인데요. 이 곡 들으니까 원곡과 편곡 사이가 생각난다고 네, 저 일요일 코너죠. 참 갈롭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가면무도회는 이제 원래 동명의 희곡 가면무도회를 위해서 작곡된 극부수 음악이잖아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음악은 이렇게 또 익살스러운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태님께서는 지연 씨의 허허스러운 웃음소리를 좋아하는 애청자입니다. 아, 그러게요. 거의 허허 수준이죠. 점심 식사 후에 회사 근처 동네를 걸으면서 듣고 있는데요. 잘 익은 오디 한 줌, 앵두 한 줌, 보리수 한 줌을 따먹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음악까지 더해져서 금상첨화입니다 하셨고요. 에겔리아님. 아, 역시나 엄마 점심 식사 준비 중에 보라로 들어왔어요 하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잠깐 들르셔도 인사 남겨주세요. 835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우연히 이 곡을 듣게 됐는데 어릴 적 자주 하던 게임의 배경음악이었더군요.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 게임 아시죠? 펭귄 나왔던 남극을 탐험하는 그 게임. 왈츠 도이펠의 스케이터스 왈츠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8355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발트 토이페라 스케이터스 왈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8731번 쓰시는 분, 6개월 된 아기를 마주보며 안고 춤추듯이 거실을 걷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가 됐어요 하셨어요. 이런 곡들은 겨울에는 제철이라 신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해져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문화예술종합월간지 아르떼 매거진 6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호 커버 스토리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플루티스트 최나경을 조명하는데요. 미국 메이저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첫 한국인 관악 주자이자 국내 첫 팝 리사이틀을 시도한 클래식 연주자 최나경의 마지막 1% 차이를 만드는 연주자로서의 이야기 보실 수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랑을 이해해야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첼리스트 한재민의 인터뷰, 모녀 피아니스트 이경숙, 김규현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아르떼 매거진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총 5분께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슈만의 로망스 작품 28의 2번을 모녀 피아니스트로 이번 아르떼 매거진에 소개된 딸이죠. 김규현 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슈만의 로망스 제품 28의 2번이었습니다.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고요. 1336번 쓰시는 분, 고요한 차 안에서 한숨 돌리고 오후 출장 가려고 합니다. 음악이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신청하신 곡도 조만간 준비하고요. 송자님께서 병원이 조용하니 볼륨을 올려서 들어도 눈치가 안 보이니까 좋네요. 2시까지는 저의 전용 공간입니다 하셨어요.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1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톱니바퀴는 짝이 맞아야만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인연도 어쩜 톱니바퀴 같아서 서로 결이 맞으면 원활하게 맞물려 돌아가지만 맞지 않으면 서로의 고집만 내세우다가 톱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죠. 영화 4미니츠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도 짝이 맞지 않는 톱니바퀴 같습니다. 함께 피아노 앞에 앉긴 했지만 이들 사이의 긴장감은 팽팽했죠. 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크리거는 교도소 내 여성 수감자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80세 교사입니다. 예의와 규칙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녀의 인상은 완고해 보이는데요. 이 크리거가 수감자 제니를 알게 된 건 어느 수감자의 장례 미사 때였습니다. 크리거는 이 미사에서 오르간으로 추모 연주를 해야 했습니다. 고인이 된 이가 평소에 좋아했다던 모차르트의 A장조 피아노 소나타를 말이죠. 그런데 그 거친 죄수들도 모두 엄숙하게 앉아 연주를 듣던 그때 주변엔 아무 관심 없다는 듯 홀로 움직이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제니였는데요. 같을 방을 쓰던 수감자가 죽었음에도 제니는 조금도 슬프지 않다는 표정으로 태연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연주를 흉내내고 있었죠. 크리거도 그 모습을 오르간 거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제니가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제니는 사실 어린 시절 각종 콩쿠르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 휩쓴 영재였습니다. 어떤 사건을 겪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다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온 제니를 엄격한 크리거는 바로 받아주진 않습니다. 세상과 겉도는 그녀의 톱니 몇 개를 꺾어버리듯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내세우며 겸손해지길 요구했죠. 손을 물어뜯지 말 것, 청결을 유지할 것, 경연에 참가할 것 등등의 규칙을요. 규칙을 어기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던 제니와 규칙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크리거 여사. 절대 맞지 않았을 것 같던 이 둘은 연습을 시작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턴가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크리거가 제니의 지난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제니가 누구라도 찌를 듯이 날카롭게 굴었던 건 그녀 자신이 깨진 파편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들이 있는 힘껏 그녀의 인생을 집어던졌기 때문에 그녀는 그토록 겉도는 톱니로 살게 됐던 거죠. 크리거는 교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니에게 못 박아뒀던 게 있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가르친다면 당신의 재능을 썩히는 게 아까워서인지 당신이란 인간이 궁금해서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던 크리거의 눈빛이 점차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에 대한 연민과 존중, 어쩜 신뢰까지 담긴 눈빛으로 말했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클 331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그라지오소였습니다. 파질사이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파질사이의 좀 속도감 있게 연주하는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피아노 소나타 11번은 1악장이 가장 길고 2, 3악장이 상대적으로 좀 짧은데요. 우리는 그 3악장 알라투르카 악장으로 터키 행진곡으로 잘 알려진 피아노 소나타 11번 오늘은 1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독일에서 제작된 크리스 크라우스 감독의 2006년 영화입니다. 4 minutes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원어 제목은 독일어로 4 minutes 그러니까 4분이라는 뜻이죠. 이 4분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0837번 쓰시는 분, 그 영화 봤어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어둡기는 하지만 좋은 피아노 곡이 많이 나오더라고. 슈베르트의 곡도 나오고 우리가 아까 1부 끝곡으로 들었던 슈만의 그 로망스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하님께서 보고 싶은 음악 영화입니다 하셨고요. 혜자님은 어제 방송은 혹시 다시 들을 방법이 없나요? 유튜브에는 월요일, 목요일 것만 올라오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다시 듣기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만 가능해서 월요일, 목요일만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대희님은 부산에서 바이올린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군요. 아침 출근부터 밤 10시까지 쭉 KBS 클래식 FM이 저의 노동요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포스터가 작곡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선사하는 곡이죠. Hard time, come again no more. 힘든 시절은 다시 오지 않으리. 보컬 아츠 콰르텟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루치오 달라의 까루소 들었습니다. 196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어요. 생글 들으면서 점심 먹으면 너무 즐거운데 아랫집 공사 때문에 요즘 집중이 잘 안 되네요. 눌러버리게 파바로티의 카루소 좀 들려주세요. 시원하게요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루치오 파바로티의 음정으로 함께했고요. 먼저 들으신 곡 포스터의 Hard Time Come Again No More. 힘든 나날들은 다시 오지 않으리. 보컬 아츠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8569번 쓰시는 분이 전주부터 너무 알 것 같은 파바로티의 곡. 학생 때 듣던 음악이 나오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하셨고요. 경수님도 이 곡 참 오랜만에 듣는다고. 저도 그랬네요. 2449번 쓰시는 분 오늘부터 휴무로 집에서 여유롭게 생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하셨고 혜자님은 이번 주부터 백수가 됐어요. 마음이 심란하지만 생클과 함께 열심히 일자리 알아보려고요 하셨는데 혜자님 힘내시고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에밀 니콜라우스 폰 레츠니츠크의 오페라 돈나 디아나 가운데 서곡 준비했습니다. 이 오페라는 전막이 공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서곡만큼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메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마치니 체크의 오페라 돈나 디아나 서곡이었습니다. 네메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고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쇼팽의 유일한 피아노 트리오 작품이죠. 주의단조.

작품 8번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호베 바이올린과 카밀 도마의 첼로, 줄리앙 브로카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폴로나즈 B플랫 장조 도이치 580번이었습니다. 마치 모차르트 같은 또 찬란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주는 곡이었는데요. 기동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쇼팽의 피아노 트리오 G단조 작품 8번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비바체였고요. 다니엘 호베의 바이올린과 까밀 도마의 첼로 줄리앙 브로칼의 피아노 연주 였습니다. 동광님이 이렇게 좋은 곡이었는데 처음 듣네요.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쇼팽 하면 주로 저희가 쇼팽의 그 피아노 곡들 위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네, 피아노 트리오 오늘 처음 함께 하셨다고요. 갑자기 비가 내리나요? 서울에서 갑자기 비가 후두둑 해서 깜깜하다고 밤같이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FI로 시작하는 아이디 있으시는 분, 생생클래식의 생생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생생도 그 느낌이 안 났을 것 같고, 생생하다는 게 뭔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 어감인 것 같아요. 은미님은 여행하고 계시군요. 9박 10일 크루즈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최종 기항지인 이스탄불로 돌아가고 있는 선상에서 생클 듣고 있어요. 엄마를 위해서 긴 시간 내어준 아들, 너무 고맙고 모든 시간들 소중히 간직할게 하셨는데 끝까지 즐겁게 또 건강하게 여행하고 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크루세라 클라리넷 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알라 폴라카 듣겠습니다. 폴란드풍의 춤곡 리듬을 사용한 곡인데 앞서 폴로네즈 전해드렸는데 비슷한 말이죠.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과 제라르 슈바츠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크루스르 클라리넷 협주곡 비플랫 장조 작품 11번 가운데 3악장 알라 폴라카였습니다.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과 제라르 슈바츠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창현님이 역시 목관 맛집 생클이라고 아, 유튜브에서 크루셀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셨는데 크루셀은 이제 그 자신이 또 당대의 스타 클라리네티스트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참 클라리넷을 잘 이해하고 만든 협주곡을 몇 곡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인기 있는 작품 11번 함께 했고요. 승우님도 오늘 선곡들이 전부 다 괜찮고 깔끔하네요 하셨고 기준님도 생클 시기에는 로켓이 달렸네요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인사드리고 내일은 생생한 플레이리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기용,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번호 96, 볼프강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카일 제만의 피아노 연주,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루이지 케루비니의 교향곡 D장조,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주재하는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2년 모노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주명 음악 오늘 첫 곡의 주인공은 바이올리니스트 바샤 프리지호다입니다. 한테 프리호다라고 불렸는데요. 프리지호다가 정확한 발음이고요. 체코 출신으로 정말 일세를 풍미했던 그야말로 마법의 활입니다. 귀한 레코딩인데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조 KL216 바샤 프리지호다의 바이올린 한스 밀러 크라이가 주의하는 슈투트가르트 남서독 방송교향악단의 1953년 모노 레코딩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조 KL216 바샤 프리조다의 바이올린 한스 밀러 크라이가 주의하는 슈투트가르트 남소독일 방송교향악단의 1953년 모노레코딩 오늘 명인조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역시 길이나물 모노레코딩입니다. 정말 그 신증물주의의 증표라고도 할 수 있죠. 토스카니니의 지휘 준비했습니다. 케르비니의 교향곡인데요. 케르비니 하면 또 베토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베토벤이 가장 존경했던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루이지 케르비니의 교향곡 D장조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주연한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2년 모노 레코딩입니다.

루이지 케르비니의 교향곡 D장조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주연하는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2년 모노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보컬리제, 다니엘 샤프란의 첼로, 안톤 긴스부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컬리제, 다니엘 샤프란의 첼로, 안톤 긴즈브루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입니다. 이 곡은 이 루돌프 대군과 바이올리니스트 피에르 로드를 위해서 작곡된 작품이죠. 어떤 의미에서 베토벤의 어떤 음악성을 드러냈다기보다는 두 사람 간의 친분을 위해서 작곡된 그런 작품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이 어떤 내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서로 화답하는 느낌이 강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하고는 성격이 정반대되는 그런 사랑스러운 작품입니다. 도입부부터가 사랑스럽죠. 로드빅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번호 96. 제 개인적으로 이 음반을 제일 좋아합니다. 볼프강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카일 제만의 피아노 연주,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번호 96 볼프강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카일 제만의 피아노 연주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로베르트 슈만의 환상곡집 작품 번호 12로 갑니다. 요제프 덴 벤 후베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지금은 잊혀진 명 피아니스트죠. 요제프 댄 벤 후베르의 피아노 연주로 로버트 슈만의 판타지 슈티케 환상곡집 작품 번호 12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산딸나무는 왜 이름이 산딸나무일까? 열매가 꼭 딸기를 닮았습니다. 옛사람들은 꽃보다 열매를 먼저 더 유심히 봤죠. 꽃보다 열매가 더 실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산딸나무 꽃은 흰색이 아니라 연두빛에 가까운 녹황색. 꽃잎처럼 보이는 십자 모양의 흰 부분은 꽃이 아니라 녹황색 작은 꽃무리를 감싸고 있는 포엽인데요. 순백에 가까운 포엽 덕분에 작은 꽃들이 더욱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옛날에는 대장간 망치 자루를 만드는 나무로도 불렸죠. 목질이 뿔처럼 단단하고 나이테가 촘촘한 데다 거친 환경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요. 그래서 꽃말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또 넉 장의 하얀 포엽은 동서남북으로 빛을 뻗는 별처럼 보이고 가지마다 층층을 이룬 모습 때문에 이 나무 전체가 별무리처럼 빛나 보이죠. 그래서인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6월의 산딸나무 꽃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꽃에도 단단한 나무에도 딸기를 닮은 열매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19세기 독일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집 사랑의 노래. 작품 번호 101 중에서 세 번째 곡이었습니다. 리케르트 씨의 곡을 붙인 Ich bin dein Baum, O Gärtner. 나는 당신의 나무입니다. 오 정원사여. 였습니다. 난 당신의 나무, 오 정원사여. 그대의 진실함이 날 사랑의 보살핌 속에 두네. 오소서, 당신의 품에 내가 감사히 흩뿌릴 수 있도록 오직 그대만을 위해 자란 익은 열매래. 이 두 연인을 나무와 정원사에 비유하면서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또 그 안에서 맺는 결실을 노래한 곡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안케 폰등과 바리톤 콘레드 자넛의 하모니, 카밀로 라디케의 피아노 연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첫 곡 나가는 동안 혹시 그 산딸나무 찾아보셨나요? 정말 그 작은 녹황색 꽃은 뭔가 흰 꽃의 수술처럼 보이고요. 이 포엽, 그러니까 꽃받침 같은 하얀 잎들이 진짜 산뜻하고 이쁩니다. 꽃으로 착각할 만한데요. 가을에 딸기 같은 열매를 맺는 이 산딸나무처럼 꽃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 여름을 보내고 우리도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서혜수님께서 산딸나무 꽃이 위에서 보면 꼭 나비 같다고 그렇겠어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 포엽이, 내 포엽이 그렇게 뭔가 잎을 뻗고 있으니까요. 하얗게. 그리고 공은지님, 아, 분당에 비가 많이 내려서 실내에서 비 피하고 계시다고 조울수님도 한여름 소낙비처럼 우르르 쾅쾅하며 내렸다고 하셨고요. 7138 쓰시는 분도 한 차례 소낙비가 지나간 오후의 나무들 초록빛이 더 깊어 보입니다. 첫 곡이 더욱 멋지게 들렸다고 하셨어요. 여의도도 한 차례 소낙비가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 그 후텁지근한 공기가 좀 시원해진 듯도 하고요. 이번에도 정원사를 노래한 곡입니다. 19, 20세기 독일 작곡가 한스 피츠너의 Der Gärtner, 정원사, 작품 번호 9의 1입니다. 아이엔도르프 씨의 곡을 붙였는데요. 이 정원사가 아름다운 봄날의 자연 속, 이 남몰래 짝사랑하는 그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귀족 여인을 떠올리면서 애틋하게 노래하죠. 내 정원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지만 그대의 모습은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다네.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귄터 바이센보른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빈터 마이센보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 두 곡 다 동일한 가사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엔 도르프 씨의 곡을 붙였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으로 가볼까요? 20세기 스페인 바스크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헤수스 그리디의 아리츠 아다레안, 참나무 가지 위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0개의 바스크 민요 중에서 골랐는데요. 또 이 노래는 자장가로도 불리는 곡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잠이 솔솔 오는지. 스페인 아티스트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아인호와 아르테타, 알레한드로 자발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영국의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베이시스트이자 작곡가 존 폴 존스가 17세기 스페인의 바로크 음악풍으로 작곡한 류트송이었습니다. Soil and Sina, 참나무 아래. 어렸을 때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다 그래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멋진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거겠죠. 스페인 무명 시인의 작품을 가사로 쓴 노래였습니다. 영국 가수 존 포터와 스웨덴 가수 안나 마리아 프리만의 하모니였습니다. 엄선주님, 좋아하는 노래가 문득 우연히 흘러나오네요. 아, 이럴 때 진짜 기분 좋죠. 라디오가 보물상자처럼 느껴지잖아요. 울적했던 마음이었는데 위로가 된다고 정말 다행입니다. 먼저 들으신 스페인 노래는 헤수스 그리디의 작품이었습니다. 참나무 가지 위에서 10개의 바스크 민요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아인호와 아르테타가 불렀고요. 알레한드로 자발라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원민웅님, 안산 출장 끝내고 용인 들어가는데 안산은 비가 아직입니다. 수원은 한 차례 쏟아진 흔적만 있네요. 여기저기서 그래도 소나기가 꽤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출석 체크 좀 해볼까요? 오기용님, 공은짐님, 이부형님, 이영선님, 용유미님, 김구님, 김환호님, 이윤영님, 강영실님, 박진미님, 최희룡님, 이병윤님, 문원철님, 전은주님, 그리고 2565 쓰시는 분까지 제가 다 불러드린 거 맞나 모르겠어요. 혹시 호명이 안 됐더라도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적느라고 적었는데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 들으면서 아 오늘 야간반에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간반에서 우리 또 만나야겠죠? 20세기 미국 작곡가 리차드 로저스가 1930년대에 만든 노래인데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Where or When? 어떤 의미가 있는 제목일까요? 처음 보는 그대가 예전 어딘가에서 Where or When? 만났던 것 같은 그런 데자뷰? 친근함을 느낀다는 그런 로맨틱한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미국의 재즈 아티스트 해리 코닉 주니어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또 유명한 대본 작가죠. 베르디의 오텔로, 팔슈타프 그리고 폰키엘리의 조콘다 극본을 쓴 아리고 보이트의 오페라 메피스토 펠레 중에서 산막에 나오는 마르게리타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랄뚜라 노떼 인폰도 알마레 지난밤 바다 깊은 곳에 이 오페라 메피스토 펠레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한 작품 가운데 악마가 주인공인 유일한 작품입니다. 또 원작을 가장 충실히 살린 오페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 이 보이토는 굉장히 유능한 대본 작가였지만 본인이 직접 쓴 완성된 오페라는 이 작품 딱 하나입니다. 이 마르게리타의 노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노래하는 애절한 곡입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터, 마노폴프 페라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한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샤를 그노의 파우스트 중에서 이막에 나오는 마르게리띠의 오빠 발랭땡의 까바티나였습니다. 아방드 끼떼 셀리베 고향을 떠나며 그가 군에 입대하기 전 누이 동생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아리아죠. 바리톤 보스코프스, 제임스 콘론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한 이탈리아 오페라였습니다. 아리고 보이또의 메피스토 펠레 중에서 마르게리타가 부르는 지난밤 바다 깊은 곳에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가 불렀고요. 마노 볼프 페라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20세기 미국의 여성 작곡가입니다. 포티아 넬슨의 Make a Rainbow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개가 아주 심오한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인종과 외모는 모두 다르지만 이 전 세계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무지개를 만들어봐 색깔들이 춤추고 빛나게 하렴. 그러니까 다채로운 색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뭐 세상도 사랑으로 빛나야 함을 노래하는 거겠죠. 메조소프라노 마를린 혼의 음성입니다.

최병조님, 메조소프라노 마릴린 호운 좋아하시는군요. 그녀의 음성으로 포티아 넬슨의 메이커 레인보우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페라에도 개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개혁을 주도한 인물은 독일 작곡가 글루크. 1714년 태어나 18세기를 살다간 글루크는 18세기 중반 당시 유럽 오페라계를 지배하던 오페라 세리아의 관습을 바꾸려는 음악과 연극의 개혁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개혁의 핵심은 간단했죠. 가수의 기교보다 드라마를, 화려한 장식보다는 진실한 감정을 우선하자. 그는 18세기 오페라 세리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던 이 오페라 무대에서 유명 성악가, 특히 카스트라토의 화려한 기교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줄거리가 자주 끊긴다는 점, 아리아가 끝날 때마다 박수가 쏟아진다는 점, 등장인물의 감정보다 노래 솜씨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음악은 시와 드라마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글룩 이전 시대의 많은 작품들은 한동안 기교를 자랑하는 성악가들의 허영심을 위한 전시장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수가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잊혔던 오페라들은 약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잠들어 있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헨델과 비발디를 비롯한 여러 작곡가의 오페라가 복원됐죠. 18세기 가장 존경받던 작곡가들 가운데 스카를라티, 빈치, 보르포라, 보논치니, 챔피, 피치니 등 그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바로크와 르네상스 시대의 성악곡을 찾아 정리하고 출판하는 작업이 활발해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편집자였던 알레산드로 파리조티였죠. 그는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망각의 운명을 함께 겪은 오페라와 성악곡들을 모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오페라 역사에서 찬란했던 시기의 성악 레퍼토리를 후대에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렇게 파리조티가 찾아낸 18세기 오페라 아리아와 성악곡 가운데 하나,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보논치니의 오페라 그리셀다에 나오는 그대를 사랑하는 영광으로입니다. 그리셀다는 1722년 런던의 킹스 극장에서 사육제 시즌 동안 공연돼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인데요. 그 가운데 특히 인기를 끈 곡이 그대를 사랑하는 영광으로, 베를라 글로리아 다도 라르비. 단순히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기쁘고도 값진 일로 여기면서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바치는 것 자체를 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조반니보논 치니의 오페라 그리셀다 중에서 사랑의 아리아, 그대를 사랑하는 영광으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보논 치니의 작품입니다. 이번엔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는 이중창, 샘플의 비앙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메조소프라노 루치아 나폴리와 사라 민가르도의 하모니, 차나콜로 무지칼레의 연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폭포는 산의 감정. 폭포가 아니었다면 산도 자주 안색을 바꾸었을는지 모른다. 이재무 시인의 폭포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산에도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폭포를 통해 드러내는 거라고 시인은 상상했습니다. 계곡물이 산의 감정을 씻어내면서 흐르다가 모든 것을 시원하게 쏟아버리는 자리가 바로 폭포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폭포가 있어서 산은 사시사철 편안한 표정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산에 폭포가 필요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낼 자리가 있어야겠죠. 요란하게 다 쏟아내면서 보는 사람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고 다시 맑은 물이 되어 평온해지는 곳. 우리 마음마다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욱삼 작곡 구룡폭포를 찾아서 김동설의 대금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최욱삼 작곡 구룡폭포를 찾아서 김동설의 대금연주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이재무 시인의 폭포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산은 폭포를 통해 감정을 드러내고 폭포가 있어서 늘 평온해 보이는 거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죠. 사람은 어떨까요? 시원하게 마음을 씻어낼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슴 속에 폭포 같은 무엇인가를 꼭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폭포 우리 음악이 됐으면 좋겠네요. 김성화 작곡의 헌화가 이어드리죠. 이봉근의 노래입니다.

FM 풍류마을 신라향가 헌화가를 모티브로 한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는데요. 먼저 김성화 작곡 헌화가 이봉근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김성기 작곡 생황이야기 헌화가 여인에게 절벽 위에 꽃을 바치는 노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하며 만든 곡이었습니다. 이 곡 김효영의 생황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네가 나를 위해 힘써준 일 슬프구나. 영사의 재능을 아꼈던 그 종처럼. 조선 후기 문신 신방이 쓴 시 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노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것인데요. 아이의 이름은 중만이었고 세상을 떠날 때 아이는 17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사의 재능이란 구절은 당나라 소영사라는 문인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소영사는 어린 종을 자주 매질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종에게 차라리 달아나라고 하자 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나는 그의 재능을 아끼기에 떠나지 않는 것이다.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 이야기죠. 어린 종이 상전의 재능을 귀하게 여겼다니 그 아이가 더 성숙한 인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방은 왜 영사의 종 이야기를 인용한 것일까요? 자신도 어린 종을 가혹하게 대한 적이 있어서일까요? 혹은 그저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일까요?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찌 알았으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려 보살핌을 못 받게 될 줄은. 꺼져가는 등불 아래 몇 번이나 잠결에 그 아이를 부르고 말았네. 잠결에 늘 하듯이 아이를 불렀다는 그의 말은 그 아이가 곁에서 늘 손발이 되어주었다는 뜻이겠죠. 어린 노비는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가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으니 우리는 그들을 부렸던 사람들의 기록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신방의 어린 종은 시를 통해 미안함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그려졌지만 노비들의 진짜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0: 마시고 요호.
1: 오늘 천년의 향기, 나무하러 산에 가며 부르는 신세한 탄노래, 경상남도 밀양의 지게 어사용 함께 하셨습니다. 1916년에 태어나서 평생 밀양에서 사셨던 신의근 어르신의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최덕열 작곡 봉대기 타령 준비했는데요. 전북지방의 산유화 또는 영남지방의 어사용에 뿌리를 둔 민요 봉대기 타령을 주제로 한 곡입니다. 불세출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최덕렬 작곡 봉대기 타령 불새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정정열제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옥중가 천지삼교 함께하시죠. 최승희 창과 김명원의 북장단입니다.
1: 천지삼교 사람 나고 사람 삼겨 글 만들지 뜻정자 이별 별자를

이 두글자 내 눈 사람은 날로 두고 준비한가 도련님이 또

0: 다니.
1: 다. 헐, 얼씨구.
0: 할째마다 하나님의 치역 눈물 먼저 떨어진다. 한창원이 가상열을 동창

0: 아타고 나머지 하루의 비가 빠져 끊쳐 없었구나.
1: 제한 추억

대신 행사 직사 우사 급사 우군 귀신 사면으사 나오는디 칼을 쓰고 수가 본놈 머리 합수 키 큰 놈과 행주 좀

움실움실 웃음치며 홀짝홀짝 울며 오니 춘향이 키맥혀 내 몹쓸 귀신

0: 나. 우리 언니미 이제라도 나를 보면 누군 줄 알고 그랬구나.
1: 다 우리 시궁왕.
2: 정성열제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옥중가 천지삼겨 들으셨습니다. 수청을 거부하고 옥에 갇힌 춘향이 형장마저 죽은 귀신, 태장마저 죽은 귀신, 난장마저 죽은 귀신 등 온갖 귀신들이 등장해서 우는 귀신의 울음소리로 죽음에 임박한 처절한 춘향의 모습을 그린 대목이었습니다. 최승희 장과 김명원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왜 구했는지,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는 수상한 물건들이 나온다. 그것들은 어떻게 거기 있게 된 것일까? 집에는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시점에는 필요했는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설가 이승우의 산문집 소설가의 귓속말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이사를 하느라 집안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데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글쓴이는 이것이 물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우리 내부도 마찬가지겠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생각,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도 우리 안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안 물건들은 마음먹으면 정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자신의 내면을 구석구석 들여다본다는 건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뜻하고 새로운 내 집, 내 마음을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승우 작가는 또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나의 말과 행동을 정하는지 살피고 탐구하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공부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울프강 푸신의 작곡 원한철 편곡 비용 원한철의 대금과 신현식의 아쟁 울프강 푸신에게 색소폰 폴 어반에게 피아노 연주 오늘 FM 풍류 마을 끝곡이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끝으로 나눠봤습니다. FM 풍류 마을 한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저녁이 오면 사람들은 광장 여기저기에서, 거리에서, 골목에서 탱고를 춥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아서 추는 춤입니다. 누군가는 고단한 하루가 지나면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누군가는 고단한 하루가 지나면 커피와 음악이 필요한 것처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고단한 하루가 지나면 탱고가 필요합니다. 탱고는 뜨겁고 진하고 우수에 가득 찬 춤이자 음악이지만 더 깊이 바라보면 탱고는 가까워지는 모든 것의 집합입니다. 손을 잡고 숨을 고르고 마주선 사람이 어떤 리듬으로 숨을 쉬는지를 가만히 느껴야 하고 음악에 귀 기울이죠. 탱고의 수많은 기원 중에는 가까이 다가서다 라는 것도 있다죠.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탱고가 있는 저녁을 통해서 탱고에도, 나 자신에게도, 일상의 기쁨과 슬픔에게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땅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의 완결편이죠. 스튜디오 라이브의 문을 열어준 두 곡, 헤라르도 마토스 로드리게스의 라 콤파르시타, 그리고 오스발도 프레세도의 비다미아,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와 함께하는 칠중주 연주였습니다. 뭐 라 콤파르시타는 많이 알려진 곡이고 많이 들었던 곡인데, 이 두 번째 곡, 비다미아라는 곡 처음 들었는데 오늘 참 좋네요, 이 곡.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지난 사흘 동안 탱고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전해드렸던 땅고 파라보스가 스튜디오 라이브로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오늘 라이브에는 칠중주 탱고 앙상블의 연주가 함께하는데요. 연주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아노의 최문석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비올라의 김나영 씨. 첼로의 박성근 씨, 더블 베이스 김유성 씨, 바이올린의 윤종수 씨, 그리고 지난 사흘간 탱고를 깊이 있게 소개해 주신 두 분,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씨, 그리고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탱고를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탱고에 얽힌 특별한 사연, 또 스튜디오 라이브를 함께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서 신청하신 분 중에 선정되신 분들인데요. 스튜디오 라이브에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에 준비한 장례 특집 1편 땅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지난 사흘 동안 탱고를 알아가는 탐구의 시간도 즐거웠지만요, 역시 오늘 라이브로 그 탱고 음악을 들으니까 탱고를 사랑하는 분들이 왜 밀롱가로 가는지, 또 아르헨티나 여행을 꿈꾸는지, 왜 춤이자 음악으로서의 탱고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2: 네.
0: 이렇게 멋진 라이브를 함께하는 소감 실시간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 풍성하겠죠. 오늘도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같은 날 특별한 날 함께하시면 더 좋겠죠.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 콩 게시판, 그리고 샵 931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깜짝 이벤트 선물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상지 씨와 김아람 씨,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성근, 김유성, 윤종수 씨도 함께하는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공연에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서 온 세계 정상급 탱고 댄서 두 팀의 화려한 무대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오늘 생방송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샷 9310 문자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중 5분께 2매씩의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문자로만 받고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을 적어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오늘 라이브가 끝날 무렵 발표해 드리고요. 개별 문자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첫 곡으로 들려주신 라쿤파르시타는 우루과이 탱고를 대표하는 음악이라고 이번 특집 땅고파라버스의 첫날 첫 곡으로 들려주셨던 곡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연주해 주신 오스발로 프레세도의 비다미아는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오스발로 프레세도의 비다미아라는 곡은 노래 곡으로 가사가 붙어있는 그런 곡을 저희가 이번에 그 악기로만 인스트루멘털로 연주를 해드렸는데요. 그 비다미아라고 하는 제목의 뜻이 직역을 하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관통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멜로디에 이 가사가 붙어있어요. 네. 그래서 비다미아를 부르고 그 뒤에 이제 너에게서 멀어져 있을수록 너를 더 좋아하게 됐다. 지금 이 이제 화자가 항해를 떠나 있어서 네. 너에게서 더 멀어져 있을수록 너를 더 좋아하게 되고 나의 그 돌아감을 생각해다오. 약간 이런 뜻으로 그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비다미아. 제가 좀 전에 되게 처음 들었지만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사연이 얽혀있네요. 가사가. 네. 그럼 이번에 세 번째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인지 그리고 네 번째 또 이번에도 두 곡을 이어서 연주해 주실 거죠. 어떤 것에 또 주목하면서 들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2: 네. 저희가 이튿날 설명했던 그 탱고 작곡가 중에 이제 호세 페페 리베르텔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곡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제목은 파시온 이 땅고에서 정말 직설적으로 열정과 탱고라는 네. 뜻의 곡이고요. 정말 이 리베르텔라의 열정적인 캐릭터가 묻어나는 곡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0: 곡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1: 네네.
0: 그 곡을 반도네온 연주자 라울 가렐로라는 분께서 굉장히 재밌게 편곡을 하셨는데 이 가렐로 이 선생님은 이렇게 연주 너무 잘하시는데 자작곡도 너무 좋으시고 굉장히 독특한 그 편곡에 굉장히 대중적인 세계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가렐로의 프리마베라 포르테냐를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약간 이제 좀 캐릭터를 이제 한 다섯 방울 넣었습니다.
1: 탱고 작곡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지난 화요일에 두 분이 강조하셨던 호세 리베르텔라의 곡 파시오니 탱고, 열정과 탱고, 그리고 탱고에서 편곡이 얼마나 무한한 창조의 세계를 펼칠지 알려주는 곡, 탱고의 전설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프리마베라 포르테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 이 곡을 반도네오니스트 라울 가렐로의 편곡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탱고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곡가라고 두 분이 소개해 주셨던 호세 리베르텔라의 파시오니 탱고, 열정과 탱고라는 곡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두 번째 곡은 방송에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전해드리는 곡이죠.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사계 가운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이라는 곡을 라울 가렐러의 편곡 버전으로 연주해 주셨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연주가 참 좋네요. 이 연주. 네. 이 탱고 공연을 담은 필름이나 실황을 보면요, 청중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래도 스튜디오 라이브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고상지 씨는 3년 전 메리 탱고마스 특집 때도 오셨었는데 이번엔 어떠신가요? 그때는 겨울이라 시작했을 때도 이미 어두워진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바깥이 나무도 보이고 또 지금 비도 많이 내리네요. 비와 탱고도 참 잘 어울리죠? 네, 어떠세요?
1: 사실 그때는 조민규님이라는 또 엄청난 스타와 함께 했으니 굉장히 부담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민규 씨가 없고 저희끼리 이 또 끌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특집이 어쨌든 이 탱고의 굉장히 깊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유명한 곡을 최대한 배제하고 좀 여러 작곡가들과 편곡들과 그런 걸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그닥 안 유명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떨리네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전혀 떨려 보이지 않는데. 네, 네. 그리고 지금 다 가셨어요.
1: 저희끼리 네. 할 곡이 너무 길죠.
0: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네, 함께 하셨던 분 소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을 오늘 특별히 라울 가렐로의 편곡 버전으로 연주해 주셨는데, 편곡의 다양한 매력을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정말 무척 새롭습니다. 음악은 가끔 봐야 하고 또 그림은 가끔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악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실감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고상지 씨, 어제 탱고에서는 각 악단마다 자신만의 그 고유한 편곡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의 이 고상지 악단의 편곡 스타일은
1: 죄송합니다만 악단은 좀
0: 네, 그러면
1: 아직은 그건 아니고요.
0: 고상지 칠중주단 오늘의 네네
1: 시간되는 사람들끼리 모인 인재들과 고상지
0: 그 편곡 스타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연주를 들어서만은 잘 못 느끼잖아요. 네네.
1: 사실 지금까지 연주한 네 곡의 곡은 일단 첫 번째 거는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급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하는 버전이 한 몇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좀 뭐 솔로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김아람님의 그 바이올린의 그 먼지 낀 것 같은 그 소리에 솔로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살짝의 원래 하던 거를 좀 바꿨습니다. 원래 하던 거는 사실 댄서랑 쇼를 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 Forever Tango라는 팀의 이제 편곡을 가져온 거라서
0: 네,
1: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좀 양념을 좀 쳐서 좀 바꿨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들려드린 비다미아는 사실 약간 이것은 우리의 편곡이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있는 버전을 원곡의 버전, 프레세도의 네네. 버전을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아서요.
0: 네네.
1: 그거를 거의 많이 채용했는데요. 프레세도 앞에 인트로를 굉장히 좀 재즈 피아니스트 최문석 씨와 함께 좀 더 재즈하게 표현을 해보았고요.
0: 네.
1: 제가 특히 이제 탱고를 할 때 피아니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의 개성에 맡기거든요. 그 김아람 씨가 말씀하셨던 그 탱고는 피아노와 베이스가 척추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척추가 지금 최문석 씨여가지고 예, 저희 척추가 지금 재즈가 좀 있어서 살짝 재즈를 한 20방울을 섞고 꺼낸 것이 비다미아입니다. 네. 그 다음에 파시오니 탕고는 원래 리베르텔라가 했던 버전에 제가 오케스트레이션만 입혔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라울 가렐로 프리마베라 포르테냐는 이제 또 그런 다채로운 조금 자유로운 색깔을 한 다섯 방울 또 떨어뜨렸고요.
0: 네, 방울이 많이 들어요. 네,
1: 아직은 방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편곡을 했다 하는 이 탱고곡보다는 저는 주로 자작곡 네. 활동을 하고 탱고는 약간 좀 편곡을 내가 마음 먹고 했다 하는 곡은 몇 곡이 없습니다.
0: 네.
1: 죄송합니다.
0: 네, 탱고의 얼굴은 정말 다양해서요. 이렇게 색다른 편곡으로 진한 감동을 주는 곡도 있고 또 재즈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연주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들려주실 곡 어떤 곡일까요?
1: 네, 다음은 첫날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탱고의 클래식 작곡가, 그러니까는 클래식이라는 건 이제 그 여러분 듣는 클래식이 아니라 그 고전
0: 탱고의
1: 작곡가들,
0: 클래식.
1: 네, 너무 유명한 그런 작곡가들 곡 중에 코비안과 아이에타의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두 분의 특징은 굉장히 멜로디컬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0: 네.
1: 편곡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까지는 그래도 악보에 뭐가 해야 될지 다 막 깨알같이 써 있어요.
0: 네.
1: 네, 이번은 약간 피아니스트 최문석 씨와 제가 그냥 폼을 보고 살짝 오픈되게 해서 연주하는 조금 자유로운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네. 그러면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곡들을 발표했던 작곡가 후안 카를로스 코비안의 노스탈히아스.
1: 네.
0: 이 곡은 보컬 곡으로 몇 가지 버전으로 방송에서도 보내드렸던 곡인데, 네, 그 카를로스 코비안의 그 탱고 원곡으로 네. 듣게 되네요. 그리고 안셀모 아이에타의 팔로미타 블랑카. 이 곡은 하얗고 작은 비둘기 이 정도. 네.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피아노와 반도네온 듀오 연주로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네, 마치 소나타의 두 악장이 이어지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두 곡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후안 카를로스 고비안의 노스탈히아스, 그리움이었고요. 이어서 안셀모 아이에타의 팔로미타 블랑카, 하얗고 작은 비둘기,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피아노의 최문석, 반도네온 고상지 듀오 연주였습니다. 지난 사흘간 고상지 씨와 김아람 씨가 펼쳐주신 탱고 수업이 있었죠. 그때 첫날 탱고의 세 가지 리듬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밀롱가, 발스, 땅고 이렇게 세 가지 리듬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곡 안셀모 아이에타의 팔로미타 블랑카가 바로 그 발스 리듬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발스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왈츠, 네, 왈츠의 스페인어죠. 이번에는 어떤 연주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네 분이 되셨어요.
1: 네, 저희가 이제 들려드릴 곡은 밀롱가의 한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그때 막 이제 밀롱가 리듬이 저희가 막 방송 때 어쩌다 보니까 한 네다섯 곡을 틀게 된 거예요. 3일에 네. 걸쳐서 밀롱가만. 네. 근데 거의 다 빠른 밀롱가를 들려드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밀롱가라는 것은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탱고의 세 가지 리듬 중 하나도 되지만 또 탱고 춤추는 장소를 밀롱가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밀롱가는 이제 리듬을 말하는데요. 경쾌한 4분의 2박자의 리듬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섯 곡을 들려드렸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느린 밀롱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이 바로 밀롱가 리듬을 굉장히 느리게 한 그런 바탕에 얹혀진 곡이고요. 네. 그 밀롱가가 사실은 그 탱고라는 장르 자체가 그 항구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음악 스타일과 문화가 와서 탄생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바로 쿠바의 하바네라 리듬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네. 때마침 여기 옆에 계신 재즈 피아니스트 최문석님께서 큐반을 정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네. 우리가 카르멘, 죄송합니다. 비제의 카르멘의 하바네라를 네네. 진짜 쿠바 스타일로 바꿔서 연주해보려고 합니다. 문석 씨 설명 가능할까요?
2: 네. 나오고 있나요?
0: 네네. 네. 네.
2: 완전 또 정통 큐반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맞게 좀 큐반을 네. 저희 식 액체를 한 20방울 정도 떨어뜨린 느낌으로 했다고 네.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2: 네. 네, 뭐 더 얘기할까요?
0: 저 약간 몸을 돌리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2: 네, 스무 방울 정도 넣었습니다. 저희 색깔을. 완전 정통 큐반은 또 되게 진한 그런 트레디셔널한 느낌이 나는데 저희는 약간 이렇게 복작복작 볶아진 라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네. 탱고에서 리듬이 갖는 아우라는 빠른 곡보다 또 느린 곡에서 더 잘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느린 밀롱가 리듬의 정수를 들려줄 곡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온 망각 그리고 비세의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하바네라를 쿠반 스타일로 편곡한 하바네라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느린 밀롱가 곡들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 비세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하바네라를 큐반 재즈 스타일로 전해주셨어요. 오늘 연주곡 중에서 유일하게 탱고가 아닌 네 연주곡이었어요. 반응도 더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좋아하셨어요. 이 두 곡을 최문석의 피아노, 고상지의 반도네온, 윤종수의 바이올린, 그리고 김유성의 더블 베이스가 함께한 4중주로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윤종수 씨도 그때 메리 탱고 마스 때 뵀었죠? 반갑습니다.
1: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네네. 윤종수 씨는 컨트리 음악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1: 아, 네.
0: 지금은 뭐 탱고에 몰입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윤종수 씨만의 그런 컨트리 선율도 잠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아, 제가 컨트리 공방이라고 하는 블루그래스 팀, 국내에는 거의 흔치 않은 블루그래스 팀에서 지금 피들, 거기선 피들이라고
0: 네네네.
1: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미국에 이제 공연을 하러 가고 그리고 네. 7월 18일에 또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니까 그때도 많이 보라지만 그런 피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더블 베이스 연주자 김유성 씨도 메리 탱고 마스 때 뵀었어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숨죽이고 듣고 계셨던 방청객 여러분, 진짜 숨죽이고 잘 들으셨어요. 눈앞에 탱고 연주 정말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 라이브 자리에는 꼭 참여하고 싶은 특별한 사연을 담아서 신청하신 애청자 여러분 중에 선정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글쎄요, 얼마나 특별한 사연을 보내셨을까 궁금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신청 사연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죠. 김수정 씨 사연인데요. 제가 사연을 보내면 항상 1978번 쓰시는 분으로 불리는데 그래서 세운가는 마치 미지의 오랜 펜팔 친구 같은 기분입니다. 20대 때 살사 댄스를 배웠고 어깨 너머로 익힌 탱고도 조금씩 출 수 있었는데 지금 몸은 모든 기억을 잊었고 라틴 음악을 들으며 마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절제된 관능미,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탄력은 탱고가 가진 최고의 매력입니다. 음악 없는 탱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축하해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1978번 쓰시는 애청자님이 오셨어요. 네, 적어주신 사연 보니까 살사도 배우셨고 뭐 탱고, 메렝게, 차차차도 어깨 너머로 배워서 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상의 모든 음악과 친구가 된 게 20년인데 20년만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뵈서 너무 반갑고 춤을 배웠던 거는 그거보다 훨씬 전입니다. 네, 그래서 라틴 댄스를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씩 접하다가 그때 이제 탱고 음악과 탱고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이제 거기 사연에 조금 더 이제 담지 못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탱고는 굉장히 오늘 이제 음악 들으면서도 더 느낀 건데 굉장히 상반된 것들이 아름답게 그 조화를 이루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 긴장과 이완이 반복이 되고 또 춤출 때도 틀릴까봐 굉장히 집중을 처음엔 하다가 추다 보면은 파트너와 이제 호흡에 맞춰서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춤을 추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절도 있지만 또 굉장히 절제가 돼 있기도 하고 또 선율은 상당히 구슬픈데 오늘 연주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어서 소리를 줄이고 들으면은 굉장히 기쁜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또 그런 게 매력이지 않은가 싶고 현재 저의 상태는 저의 몸은 춤을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렇게 음악 너무 잘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밀당하면서 아주 황홀하게 듣고 있습니다.
0: 아니 목소리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톤도 그렇고 아나운서신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춤을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것, 또 그중에서도 탱고를 배우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이번엔 그 애청자들의 사연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살사나 탱고를 추었을 때의 추억, 또 잊을 수 없는 순간이든 아니면 아주 평범한 좋았던 순간의 추억이든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2: 글쎄요.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좀 더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0: 시간상 모든 분들의 사연은 다 드리지 못하지만 또 한 분 더 사연을 소개해드리죠. 김성웅 씨 사연인데요. 시드니에 사는 친구가 큰 수술을 앞두고 응원을 보내고 싶었을 때도 또 결혼 41주년 기념일에도 세음과 함께 했습니다. 재택을 하면 습관처럼 클래식 FM을 켜놓습니다. 특히 세음을 통해서 알게 된 곡들, 그 뒤로 즐겨 듣는 음악이 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을 서두르는 모든 발걸음들의 복과 희망 그리고 회복 탄력을 전하는 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세음의 스튜디오에서 함께할 기회가 허락되고 공감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네, 제가 얼굴이 안 보이는데.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 하루를 늘 클래식 FM과 함께 하시는 김성웅 씨의 사연 전해드렸는데 스튜디오에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하셨는데 함께 하시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어떠신가요?
3: 예, 먼저 좀 그 죄송한 마음을 한 30방울 정도 이렇게 먼저 네. 넣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 이렇게 그 탱고 음악이 연주되는지를 잘 모르고
0: 아.
3: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예, 처음 보고 이게 뭐 탱크에다가 가득 담아서 뭐 음악을 주실래나 보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막상 들으니까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격정적이고 템포가 빠른 곡인데 왠지 이렇게 마음속에 애잔한 어떤 마음 또 뭔가를 굉장히 반성하게 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음악들인 것 같아서 사랑할 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좀 탱고를 좀 알아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관심
3: 잘 듣고
0: 많이.
3: 있고 네. 예,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겨서 듣고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네. 고맙습니다. 계속 좋은 시간 즐기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조지민 씨 사연입니다. 이번 방송 참여 이벤트에 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사연을 남깁니다. 제 친구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삶의 전환점이 되어줄 무언가를 찾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탱고 공연이었고 고상진님의 반도네온 연주는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때 나도 쉽게 무너지지 말고 다시 힘을 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다시 한번 오래 기억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선물하고 싶은 제 진심을 담아서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조지민 씨,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친구분하고 같이 오신 거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을 그 새로운 것을 통해서 극복하시려는 마음이 아주 멋진데요. 그것이 탱고였다는 건 더 멋지고요. 그렇죠? 네, 오늘 스튜디오에 오신 두 분의 소감이 궁금하네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엔 탱고라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맨날 저에게 유튜브 영상을 미친 듯이 보내면서 들어봐 너무 좋아 하면서 알게 된 음악이고요.
0: 네.
4: 눈물이 그렁그렁 해져오는데 힘든 시기에 어쩌다 우연히 알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악기 연주를 원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듣다가 우연히 상진님의 영상을 접했는데 그 순간부터 저한테 같이 보러 가자 하다가 우연히 홍대에서 연주되는 벨라주에서 했던 벨로주 제가 잘 몰라요. 네, 그 영상을 보더니 그때부터 상지 언니랑 아람 언니 영상에 더 미친 듯이 집중을 하기 시작하고 푸가나인을 들으면서 집중도를 끌어올리면서 무언가 쫓기는 듯한 그 감정이 자기를 집중도를 굉장히 끌어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맨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디오스 노니오를 들으면서 감정을 되게 많이 차분하게 다독여주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그 노래도 자기에게 위로를 많이 던져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최근에 친구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선물도 좀 주고 싶은 마음에 혹여나 될까? 하는 기대감에 조금을 가지고 몰래 신청을 했었고요. 근데 운이 좋게도 서프라이즈 선물을 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0: 네. 오늘이 더 힘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마음껏. 아니 근데 그 친구분들만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네. 오늘 같이 오셨는데.
5: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제가 말주변이었고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0: 아 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시간상 모든 분의 사연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스튜디오 라이브의 시간이 이 공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더 즐겁게 또 뜨겁게 즐겨주실 거죠?
6: 네.
0: 자, 이제 또 멋진 탱고 연주를 이어가야죠.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듣게 될까요?
2: 네, 이번에는 녹두르나라고 하는 곡을 준비했고요. 네. 훌리안 플라사라고 하는 작곡가 분께서 작곡을 하신 밀롱가 곡인데 오늘 템포를 조금 올려서 굉장히 빠르게 신나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0: 네. 아,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현악기가 만드는 퍼커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현장에서 실제로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소개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2: 조금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곤충 소리 중에 어제 말씀드린 매미 소리가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작은 북과 같은 땀볼 소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악기의 몸체를 두드려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까하 소리가 있는데요.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띠고라고 하는 채찍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바로 그 소리군요.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하나씩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섞어서 리듬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짧게 보여드리면 아, 네. 있습니다.
1: 아, 네. 그리고 어제 바이올린뿐만이 아니라 베이스, 더블 베이스에서도 퍼커션 효과를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2: 아, 네. 뭐 저도 네, 어깨너머로 배운 거긴 한데, 네. 뭐 이렇게 활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 네, 뒤에 바디를 또 쳐주기도 하고, 네. 네. 칠 때마다 악기가 부서질 것 같긴 한데, 네,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1: 네. 괜찮은 거죠?
2: 모르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현악기가 타악기로 변신할 때 이 탱고의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 순간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눈앞에서 바로 그 효과를 만드시는 현장을 보니까 더 멋지네요. 네, 탱고에서 리듬이란 정말 굉장한 요소라는 걸 정말 실감합니다. 네. 고상지 씨가 이번에 연주할 곡 소개를 좀 전에 전해 주실 때 빠른 밀롱가 리듬이라고 하셨는데 빠른 밀롱가 리듬에도 심취해 보기로 하죠. 고상지 씨와 칠중주 탱고 앙상블이 함께하는 곡 말씀해 주셨던 훌리안 블라사가 작곡한 녹두르나 녹턴이라는 의미죠.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지금 느린 밀롱가와 빠른 밀롱가의 아주 확실한 차이, 리듬이 다르면 음악은 또 어떤 정서적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느껴봤습니다. 오늘 공연 선물 신청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멋진 라이브 들려주고 계신 고상지, 김아람, 박성근, 김유성, 윤종수 씨가 출연하는 아디오스 피아솔라 라이브 탱고 공연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초대하고 있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서는 세계 정상급 탱고 댄서 두 팀의 화려한 춤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공연 다섯 분께 두 장의 초대권을 드릴 텐데요. 오늘 생방송 중에 바로 선물할 수 있도록 샵 9310 문자로만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의 이름을 꼭 적어서 오늘 라이브에 대한 감상,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적은 신청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고요. 개별 문자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공지하겠습니다. 실시간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혜숙 씨, 억수로 비 내리고 탱고선율 가득한 이 저녁 황홀합니다. 황홀하다고 하세요. 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9472번 쓰시는 분, 아쉽게도 현장에서 새음의 숨결을 바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퇴근길 이어폰으로 온 힘을 다해 새음 속 탱고를 속속들이 느껴보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박소영 씨, 가장 좋은 스피커 연결하고 큰 화면을 켜놓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여의도에는 비는 거의 그친 거는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라이브 콘서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죠. 대곡이자 명곡을 연주해 주실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바로 피아졸라가 쓴 곡인데요. 그 피아졸라가 오케스트라랑 반도네온을 협연하기 위해 쓴 곡이고 이게 탱고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또 탱고 기법이 들어가서 네. 이걸 장르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도네온 콘체르토 아콘카과라는 곡이고요. 네. 굉장히 진짜 이 아콘카과라는 뜻이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산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산이 일단 아시아 빼고는 1등이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일단 아시아는 너무 높은 산들이 많아서 그거 빼고 1등이고 그 사실 원곡을 들으면요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현 편곡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그냥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스트링과 그리고 그 타악기 오케스트라를 위한 반도네온 협주곡이에요. 네네. 그래서 팀파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타악기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타악기도 없잖아요. 네. 없는데 아까 그 바이올린 아람 씨가 보여주신 또 네네. 그런 재밌는 소리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좀 녹여보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피아졸라 사실 탱고라는 장르가 조금 더 클래식보다는 편안한 문화가 조금 더가 아니라 거의 한 네. 100만 배 되게 편안한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할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클래식계 안다박스 있잖아요. 저희는 약간 그게 되게 재밌는 문화. 그러니까 막 어떤 곡이 시작되면은 나 이 곡 너무 좋은데 하면서 전주가 시작되면은 관중들이 네네네. 흥분을 막 박수를 쳐요. 네. 그리고 그 곡이 끝나갈 때 그 편곡이 이 곡은 끝나갑니다. 막 이런 걸 알려줘서 막 또 흥분을 못 가라고 네네. 박수를 쳐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들려드렸던 뭐 오스발드 뿌글리에스 악단의 뭐 라이브 연주나 그런 거 보면은 곡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런 약간 문화여서 제가 어디서 탱고 공연할 때 여러분 박수 너무 이렇게 막 곡이 끝나고 쳐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피아졸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클래식 공연장에서 정말 이런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할 곡을 이렇게 써주시니 아, 이 곡에는 그래도 안다박수가 나오면 안 되는 곡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하여튼 그런 곡인데 저는 네. 이제 저희 또 아람 씨랑 그 3일 동안 가장 많이 틀었던 반도네온 연주자 레오폴도 페데리코라는 네. 거장께서 이 곡을 드럼 일렉 베이스, 일렉 기타, 반도네온 이렇게 딱 네 대로 연주한 버전이 있어요. 아, 네. 굉장히 펑키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원곡보다 더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청 듣다가 여기 또 재즈 피아니스트 최문석 씨랑 우리 이렇게 펑키하게 해보자. 하지만은 저희 우리는 그거를 이제 피아노와 다른 악기들로 표현을 하자 해서 막 드럼과 그렇게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펑키함을 조금 한 30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스트링의 거대한 클래시컬한 이 선율을 한 50방울 하고 또 여기 그 중간에 몸 담고 계신 요 분이 이제 척추처럼 네네. 이렇게 해주셔서 베이스. 저희가 네네. 네 저희만의 아콘카가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상지 칠중조로 자꾸 불리워지지만은 다들 이제 각기 분야에서 활발한 리더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셨기 때문에 각자 이제 제가 그 김아람 씨 같은 경우 거의 퍼커셔니스트를 능가할 정도의 퍼커시브한 능력이 있어서 네. 여기 또 이제 퍼커시브한 거를 이제 또 사막장에서 아주 거대한 산의 마지막 경관을 볼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정통 클래식 협주곡 형식을 띈 대작 아콘카고와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역작을 들여볼 수 있는 귀한 순서가 되겠는데요. 1악장 알레그로 마르카토, 2악장 모데라토, 3악장 프레스토로 이루어진 반도네온 협주곡 아콘카고와 박수로 다시 청해 듣겠습니다.

0: 제가 사실 오늘 끝곡이었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렇죠? 이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하신 곡이었는데 앙코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우리? 네. 글쎄요. 정열과 고독, 관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탱고의 매력 위에 이 장엄함이 더해진 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곡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해석을 하셨다고 했는데도 웅장한 아콩카구아산을 눈앞에 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곡을 피아솔라가 1979년에 작곡을 했다고 했는데 아르헨티나의 그 안데스 산맥에 있는 7000m에 달하는 아메리카 대륙 최고봉의 이름을 이 곡에 붙였다는 게 저는 그 자신의 음악 세계에서 이 곡이 정말 자신의 정점을 찍은 곡이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연주를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신 연주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앙코르 곡 들어야죠. 뭐 어떤 곡일까요? 아, 네네. 아, 어떤 곡인지를, 네네, 어떤 곡인지를.
1: 오늘 연주한 곡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탱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몬테비데오에서 이렇게 막 탱고가 라플라타 강 주변으로 막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막 그게 이제 유럽으로 가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뭐 일본에도 엄청 인기 많고 너무 이제 인기가 많아져서 이번에 가져온 곡은 유럽에서 이 아주 폭풍 같은 인기를 폭풍 맞죠?
0: 맞습니다.
1: 네. 리샤드 갈리아는 폭풍이죠. 네,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코디언 연주자인데요. 그분의 땅고프 클로드를 위한 탱고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이 곡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라 방송에서 자주 전해드리는
1: 저희
0: 곡인데.
1: 네.
0: 그럼 들어볼까요?
1: 네.
0: 리샤드 갈리아노의 곡 땅고프 클로드를 위한 탱고 앙코르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까지 정말 열정적인 연주 잘 들었습니다. 앙코르 연주곡으로 리샤르 갈리아노의 탱고 푸 클로드, 클로드를 위한 탱고, 피아노의 최문석, 반도네온 고상지, 바이올린 윤종수, 더블베이스 김유성의 4중주로 들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0394번 쓰시는 분, 너무 좋아 깜짝 놀랐어요. 현장감이 느껴지네요. 열심히 듣고 새벽 방송도 재방하렵니다 하셨고, 또 염희철 씨, 너무나도 소중한 무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조창현 씨, 와, 직관 가신 분들 부럽습니다 하셨어요. 또 최소연 씨는 이번 주 탱고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탱고는 해질 때 들으면 너무 킥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해질 무렵이네요. 그리고 2964번 쓰시는 분, 와, 제가 눈물이 나요. 너무 멋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깜짝 선물로 준비했던 아디오스 피아졸라 그 공연의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씨, 김수연 씨, 박서혜 씨, 그리고 김정희 씨, 이현주 씨,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당첨자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도 올려두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셨다고 그래요. 모두 고맙습니다. 나흘 동안 탱고에 푹 빠져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마련한 장르 특집 1편, 탱고의 거의 모든 것을 배우고 느끼는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였는데요. 우리를 탱고의 세계로 즐겁게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신 고상지 씨, 김아람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라이브에서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와 7인조 탱고 앙상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연주자 한 분씩, 네,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감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할까요?
1: 네. 작년에 크리스마스,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3년 전이었어요.
0: 아, 네, 3년 전입니다.
1: 아, 네. 그러니까 저를 빼고 이분들끼리 나온 게 참으로 질투가 됐었는데,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다양한 장르는 아니었구나. 한 가지 장르의 음악을 들려드리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는 제 시선이 지금 최문석 씨 피아노에 있는 태블릿 악보에 자꾸 시선이 갔었어요. 네. 고상지 씨. 아야, 네네. 뒤에 더블 베이스 하신 분. 네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2: 네. 겨울에 왔었고, 이제 여름에 왔으니까, 네. 가을이랑 봄에 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0: 네.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저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네, 비올라의 김유성 씨, 김나영 씨. 네.
4: 저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탱고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뜨겁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모든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네, 저도 탱고로 이렇게 방송으로 연주하는 건 처음인데요. 정말 연주하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방청객분들도 행복한 표정을 똑같이 지어주셔서 정말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첼리스트 박성근 씨였습니다. 또 방청객 여러분, 오늘 뜨거운 밀롱가가 된 이 스튜디오 콩에서 라이브 탱고 공연을 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6: 감사합니다.
0: 네, 몇 분 소감 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께서? 네.
7: 갑자기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6: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탱고라는 그 음악에 진짜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잊고 저라는 사람과 저의 상황을 다 잊고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정말 멋진 연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0: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7: 저보고.
8: 아, 저는 이제
0: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8: 예, 이성삼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털보 장사 실험하는 MG 새마을공고 총감독. 아,
0: 네네.
8: 이성삼 감독입니다. 아, 평상시에 그 우리 정기현의 세상의 모든 음악을 항상 많이 즐겨 듣고 있고.
0: 네.
8: 그래서 우리 이제 박 사장님하고 마산에서 올라와서 하고 사실은 또 제 좋아하는 내 남자라고 저희들 그 또 모임이 있습니다.
0: 아, 네.
8: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정말로 아르헨티나로 한번 같이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흘 동안 세상의 모든 음악과 딴 곳 바라보스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은 두 분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먼저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씨.
9: 네, 이렇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3일 동안 거대한 탱고의 정말 작은 조각을 3일 동안 했지만 그래도 작은 조각밖에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기회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많이 틀 수 있고 또 이렇게 라이브 연주로도 여러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르헨티나도 정말 많이 그리워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풍경도 떠오르고 그런 제가 느꼈던 감동을 청취자분들과 또 방청객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기회에 또 탱고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탱고에 관심 가져주시고 라이브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0: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탱고와 거의 동의어가 된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10: 아, 우선 저는 사실 이렇게 오늘 3일 동안 이제 아람 씨와 함께 탱고 음악을 틀으면서 너무 거장 선생님들의 음악을 틀고 어차피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다 같은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 이거 너무 거장들 선생님 걸 틀어서 우리 나 이제 어떡하냐 오늘 이랬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갔네요. 어쨌든 저는 탱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저기 저 김아람님 같은 경우가 이제 탱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뭐 여기 라틴 음악 하는 최문석 씨와 함께 라틴 키친 루나 그리고 뒤에 여기 스카 막 레게 이쪽 음악을 하고 있는 또 스카 재즈 유닛의 또 김유성 씨와 이 컨트리 음악을 또 하고 계시는 윤종수 씨, 컨트리 공방의 윤종수 그리고 아까 김아람 씨가 이제 탱고에 올인해 있고 저는 조금 여러 군데에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라틴 아닌가? 아, 뭐 되게 여러 군데에 발을 걸치고 있어서 뭘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탱고를 정말 진짜로 열심히 파면서 그 누구보다 훌륭한 연주를 보여주는 김아람 씨의 또 카스타냐 탱고라는 게 또 있거든요. 카스타냐 탱고. 예.
0: 네.
10: 그리고 저기 또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안 돼서 제가 급하게 부탁을 드린 건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정말 쓱쓱 해낸 비올라의 김나영 선생님과 그리고 사실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막 선물 막 오고 막 이게 약간 첼로계 곧 아이돌이 될 지금 반쯤 아이돌이 된 박성근님 이렇게 고상지 7종 들어오고는 사실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제가 불러 모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다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두의 소리를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0: 네.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와 7인조 탱고 앙상블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탱고가 이렇게 매력적인 장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고 탱고와 좀 더 친밀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보이고 들린다는 것도 더욱 실감한 시간이었죠. 일상에 가끔 탱고를 들여다 놓으면 멋진 리듬이 생기고 또 다른 출구 하나를 갖는 것처럼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늘 듣던 그 자리에서 또 오늘 스튜디오에서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은 다시 일상의 리듬으로 돌아가서 내일부터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모습으로 좋은 음악과 이야기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네, 반도네온의 고상지, 피아노의 최문석, 바이올린 윤종수의 여러 연주자분들이 함께 연주한 피아솔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기술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현장 진행 권혜원, 이유진, 작가 김미라, 연출 정혜진,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일 독일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펼쳐진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에마누엘레 아르치울리가 연주하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불안의 시대,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라이프치히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지난 3월 1일 공연은 수석 지휘자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를 맡았고요. 이탈리아 태생의 피아니스트 에마누엘레 아르치울리가 출연합니다. 아르치울리는 이번 공연 첫 곡으로 번스타인의 교향곡 2번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됩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교향곡 2번은 물론 교향곡이긴 하지만 피아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피아노 협주곡 같은 곡입니다. 이 교향곡 2번에는 불안의 시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향곡이 오든의 시 불안의 시대에 바탕을 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든의 시 불안의 시대는 1948년에 발표됐고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번스타인은 이 오든의 불안의 시대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들으실 교향곡 2번을 작곡했고 그래서 이제 악곡 구성도 오든의 시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술주정뱅이와 젊은 선원을 비롯해서 네 명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술집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홀로 생각을 하거나 하면서 삶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서 도망치고자 기차로 혹은 비행기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불안의 시대에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번스타인의 교향곡 2번에서 여섯 부분의 음악으로 표현이 됩니다. 먼저 등장인물의 독백을 나타내는 프롤로그로 시작을 해서 인생의 일곱 시기, 칠막극, 만가, 가면극,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이렇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번스타인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든의 불안의 시대에 나오는 구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구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든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악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던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순리를 저버리고 살려고 했다. 자, 그럼 레너드 번스타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제2번 불안의 시대 들으시겠습니다. 에마누엘레 아르치울리의 피아노 연주,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2번 불안의 시대를 들으셨습니다. 오든의 시 불안의 시대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프롤로그로 시작해서 인생의 일곱 시기, 칠막극, 만가, 가면극, 에필로그 이렇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곡 모두 들으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에마누엘레 아르치울리 그리고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네, 피아노를 연주한 에마누엘레 아르치울리 특히 현대 미국 음악을 가장 폭넓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죠. 미국 작곡가 번스타인의 곡을 아주 훌륭하게 연주해냈습니다. 에마누엘레 아르치울리는 이탈리아 태생이지만 미국의 현대 음악을 아주 잘 연주하고 있고 또 베르크와 베벨은 등의 제2비 낙파의 곡들을 즐겨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크럼의 곡을 담은 음반으로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고요. 이탈리아 최고 비평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바리 음악원 교수로도 활동 중이고 전 세계를 무대로 또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듣고 계신 지난 3월 1일 독일의 라이프치히 공연에서 앙콜로 그 자신의 곡을 선보입니다. 에마누엘레 아르치울리의 코너지 나빌리오 남을 들으시겠습니다. 에마누엘레 아르치울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아니스트 에마누엘레 아르치올리의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들으신 곡은 아르치올리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커널지 나빌리오 남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에마누엘레 아르치올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일 독일의 라이프시 게반트하우스에서 열린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연은 미국 출신의 지휘자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를 맡았는데요.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는 현대 음악과 고전 레퍼토리를 아우르는 아주 방대한 레퍼토리를 지니고 있는 지휘자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지휘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브루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 연주를 듣고 계신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도 겸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또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 음악감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필립 글래스의 오페라 두 편을 초연할 정도로 이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는 특히 동시대 작품의 초연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또 브루크너 오케스트라 린츠 수석 지휘자로 일할 당시에는 브루크너 교향곡 전집 녹음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죠. 최근에는 브루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영국 투어를 진행했고요. 현대 음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휘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 오늘 듣고 계신 라이프시 공연에서는 교향곡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을 지휘합니다. 이 비창이라는 부제는 비극적이고 열정적이고 감정적으로 격렬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교향곡의 분위기

얘기를 아주 잘 전해주는 부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창 교향곡은 전통적인 4악장 구조로 돼 있긴 하지만 마지막 악장이 점차 느리고 침잠해 가듯이 연주되는 점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비창 교향곡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말했고요. 실제로 이 차이콥스키 관현악 기법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악장은 아다지오로 느리게 시작하지만 곧 빠른 템포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느려지기도 하면서 굉장히 템포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고요.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불안감이 감도는 곡입니다. 3악장은 빠르고 경쾌한 스케르초풍의 음악으로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의 빠른 곡입니다. 그리고 그 떠들썩한 음악이 끝나면 4악장 피날레가 시작되는데 탄식하는 듯한 선율이 들려오게 되고 4악장 마지막 부분은 마치 심장 박동이 점차 느려지듯이 낮은 음에서 사그라들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일명 비창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일명 비창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중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지난 3월 1일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윤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구 배창복입니다. 보통 거북이는 위험을 느끼면 머리와 다리를 등껍질 안으로 숨긴다고 하죠. 그런데 빅헤드 터틀이라는 거북이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름처럼 머리가 너무 커서 다른 거북이들처럼 등껍질 안으로 완전히 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빅헤드 터틀은 살아남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개 껍질을 부술 만큼 단단한 머리와 강한 턱을 갖게 됐고 자기 몸을 지켜낼 힘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남들처럼 잘 안 되는 것 하나쯤은 있죠. 누군가는 말을 잘 못 숨기고 또 누군가는 상처를 금세 얼굴에 드러내고 또 누군가는 마음이 약해서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왜 나는 이것 하나 제대로 안 될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들처럼 접어넣지 못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게 약점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방식으로 잘 버티고 계신 여러분, 그 마음이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을 지켜주는 단단한 힘이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입니다. 소프라노 형진미의 노래입니다.

김인곤 씨, 김규환 곡 간다 간다 하더니 테너 이칠성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이었는데요. 소프라노 형진미의 노래였습니다. 이호로 씨, 김희조 곡 그리움 메저 소프라노 정은숙의 노래로 김동환 씨, 서동석 곡 강이 풀리면 테너 이문균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두 곡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이호로 씨 김희조 곡 그리움, 메조소프라노 정은숙의 노래로, 김동환 씨 서동석 곡 강이 풀리면, 테너 이문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재호 씨 이수인 곡 고향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남성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제 121 그릇이 남았다. 밥그릇 숫자다. 내가 먹어야 할 숫자는 아니다. 몇 달 전에 공부도 깊고 앞일 예측하는 눈도 깊은 지인이 말했다. 너는 올해 음식으로 덕을 쌓아야 일이 풀릴 운세다. 앞으로 200그릇을 채울 때까지 누구한테든 무조건 밥을 사라. 단 절반은 가까운 존재들한테, 절반은 모르는 존재들한테 사거나 베풀어라.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밥을 산다. 다른 지출을 줄이고 무료 급식소에도 유기동물 보호소에도 약간씩 보탠다. 그릇수를 빨리 줄이려고 이왕이면 숫자 많은 모임이나 센터를 찾아 보탠다. 내가 잘 되려는 얄팍한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남은 밥그릇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뿌듯하고 즐겁다. 그것만으로도 벌써 내 인생이 잘 풀리는 듯 신기하다. 제 주위에 자꾸 밥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나 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베버의 무도의 권유 작품 65, 에블린 글래니의 마림바, 베리 워드버스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문자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9370번 새싹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의 클제도 모르는데 퇴근하면서 우연히 들었는데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일주일째 듣고 있습니다. 애청자가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첫 방송국 문자예요. 김혜정 씨가 감동적인 사연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방송국이 있으며 많은 방송이 있고 오랜 기간 방송을 청취하거나 또 보셨을 텐데 이 첫 번째 방송국 문자라니 정말 짜릿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한 사람에게 최초의 경험을 받는 그 기분이란 형언하기 힘들죠. 여러분들 저희 제작진에게 아직 그 문자 안 보내신 분들 사연 안 보내신 분들은 저희 제작진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정 씨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연입니다. 귀한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새싹 장재현 씨입니다. 당밤에 처음 글 남깁니다. 퇴근길에 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듣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장재현 씨도 반갑습니다. 새싹 3130번 운전하고 오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근사한 목소리와 담백하면서도 유머있는 멘트에 무슨 방송이지? 하고 보니 클래식 FM이네요. 평소 클래식 FM 애청자인데 이 시간대에는 처음 들어봐요. 방금 제가 좋아하는 선곡까지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몰랐던 비밀의 화원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좋은 목소리와 진행 덕분에 감사하게 하루 마무리해서 행복한 6월입니다. 6월에 자주 들를게요 하셨습니다. 자주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뭐 중고 캐론 마켓 등등에서 당신의 밤과 음악 안 들은 귀를 산다는 게시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방송을 알게 되셨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비밀의 화원에서 음악의 꽃들, 꽃밭에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희 씨, 당밤 보이는 라디오. 한지 정확히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전 그날 밤 꿈속에서 상엽님 나오시고 꽃향기가 흩날리는 들녘의 배경으로 오늘도 배경으로 함께할게요 하셨습니다. 꽃향기가 흩날리는 들녘을 배경으로 제가 뭘 했는지 꼭 알려주십시오. 아, 갑자기 궁금하네요. 들녘을 배경으로 색동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꽃을 꽂고 있었던 건 아닌지 잠시 우려됩니다. 0199번 열심히 하시는 모습 그리고 긍정적인 멘트 주시니 들으면서 기운이 납니다. 특히 11시 이후 선곡은 많은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잠을 청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협디님 포함 모든 제작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뭐 11시 이후에 선곡이 너무나 훌륭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주무시던 분들도 11시 이후에도 잠 못 이루시다가 방송을 끝까지 듣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다 모이십시오. 저와 제작진들이 합심해서 재워드리겠습니다. 날이 좀 습해졌죠. 그래서 수면 환경이 좋지 않은데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이 여러분의 수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시그널입니다. 아, 이 신윤주의 가정음악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8주년 방송을 기념해서 우리 신윤주 아나운서가 저에게 미술관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술관을 출입할 수 있는 티켓인데요. 저에게는 미술관이나 진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후배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해주시는 우리 신윤주 아나운서께 감사드립니다. 그 신윤주의 가정음악 시그널, 폰키엘리 오페라 라지오 콘다 중에서 시간의 춤입니다. 지안 안드레 노세다가지 위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종종 선물 소개를 했더니 직접 선물도 주시는 고마운 방송 신윤주의 가정음악 시그널 음악 폰켈리 오페라 라디오 콘다 중에서 시간의 춤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6583번 사용하시는 분 며칠 전 6월을 6월로 읽으시는 분에게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알려드리면 될까요? 고민 상담 문의한 애청자입니다.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해요. 아, 다행히 들으셨군요. 듣고 보니 별일도 아닌데 괜히 보냈나 민망해지기도 하고요. 하하. 가끔 서울에 가게 되면 사투리 때문에 그런 칠판 같은 걸 들고 가야 하나 생각을 하곤 했는데 여러모로 쓸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청곡도 하나 올립니다. 며칠 전 가정음악에서 들었던 쿠프랭의 신비한 바리케이드가 너무 좋아서 여러 버전으로 찾았다가 라파엘 푸이아르트라는 기타리스트를 알게 됐는데요. 당밤에서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청해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셨는데 오늘도 듣고 계시죠? 이 6월을 6월로, 6월로 발음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피력하신 이 오신 분들이 책을 반납하면서 6월 하면 6월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불편을 겪으셨고 또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고민 상담해 주셨는데 도움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6583번 여러분 이 책은 제때제때 반납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들 덕에 우리말이 잘 지켜지고 또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국어라고 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혹시 도서관에 제 책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신청곡을 전해드립니다. 프랑수아 쿠프랭의 Le Barricade Mysterious 클라브생 모음곡 중에 신비한 장벽 아프리카 지부티 태생의 프랑스 기타리스트입니다. 라파엘 프리아르트의 기타 연주입니다.

소르의 라 로마네스카, 리처드 용재온일의 비올라, 김진택의 기타, 조이우 스트링스가 함께했습니다. 전에 들으신 곡은 프랑스와 쿠프랭의 클라브생 모음곡 중에 신비한 장벽, 기타 연주에는 라파엘 푸이아트르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8827번 사용하시는 분, 70대 애청자입니다. 저는 어떤 제안을 좀 하려 합니다. 상엽님이 클래식 음악의 공명과 연주자를 소개하는 멘트를 하실 때 귀를 기울여도 순식간에 멘트로 내용을 놓쳐서 아쉬울 때가 덜어 있는데, 가령 000 피아노 협주곡 몇 번, 누구의 피아노, 무슨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를 한 문장으로 단숨에하시니 내용을 놓치게 되더군요. 클래식 음악 진행자 거의 모두가

조금만 더 천천히 또박또박 소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난한 관리에 저의 이의제기가 송구합니다만 그만큼 진행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장기 애청자의 충정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방송을 사반세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저에게 모니터를 해주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냥 뭐 잘한다 잘한다 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일주일 전에 생방송에서도 저희 방송인이셨던 아나운서였던 부친께서도 조금 천천히 공명과 연주자를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은 의견이시고 또 정확한 의견이신 거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천천히 들을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조금 더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물론 뭐 선곡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못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 보면 대체 선곡표는 어디 있는 건가, 제 프로그램의 선곡표도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애정어린 충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33번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문자로 함께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보냅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교회 가는 길에 시그널 음악도 듣고 밤바람도 맞으면서 소식 전합니다. 좋은 날이 분명히 오겠죠. 쇼팽 발라드 4번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대부분 좋은 날이 옵니다. 잘하셨습니다. 답답할 때는 이렇게 밤바람을 맞으면서 또 종교의 마음을 기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밤바람 쐬기 좋은데요. 기분 전환이 잘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쇼팽의 발라드 4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마지막 그가 작곡한 발라드죠. 1842년에 완성됐는데 오늘은 2025년 쇼팽 국제 콩쿠르 우승자 에릭 루의 콩쿠르 실황 연주 음반에서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4번 F단조 작품 52 에릭 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2025년 쇼팽 국제 콩쿠르 에릭 루의 콩쿠르 실황 연주 음반에서 쇼팽의 발라드 4번 F단추 작품 52 보내드렸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팔스트리스트의 슬픈 왈츠 작품 44입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발스트리스트, 슬픈 왈츠 작품 44,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책 삶을 견디는 기쁨의 한 페이지입니다.

책 삶을 견디는 기쁨에는 힘든 시절에 벗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책 속에는 페이지마다 삶이 주는 기쁨과 위로를 담은 글과 햇새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그중 잠 못 이루는 밤에서 햇새는 어느 날 밤 갑자기 몰려드는 온갖 후회와 회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밤을 지새우고 사랑에 외면당하고 선의를 짓밟히는 것, 젊은 시절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 놓쳐버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며 가슴 아픈 말 한마디로 친구를 괴롭히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고통을 줄 뿐인 아름답지 못한 몸짓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시간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불면증을 앓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평생 동안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그런가 하면 헤세는 힘든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시 절대 잊지 마라에서 이런 위로를 보냅니다. 절대 잊지 말라, 헤르만 헤세. 저녁이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는 힘겹고 뜨겁기만 한 낮은 없다. 무자비하고 사납고 소란스러웠던 날도 어머니 같은 밤이 감싸 안아주리라. 오 가슴이여, 그대 스스로를 위로하라. 그리움을 견디기 어려워도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너를 감싸줄 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리니. 쉴 새 없이 헤매던 방랑객에게 그것은 침대요 관이 되리라. 낯선 손길이 마련해준 그 안에서 그대는 마침내 쉬게 되리니. 흥분한 가슴이여 잊지 말라. 그 어떤 기쁨도 진정으로 사랑하라.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 전에 아픈 통증까지도 사랑하라. 저녁이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는 힘겹고 뜨겁기만 한 낮은 없다. 무자비하고 사납고 소란스러웠던 날도 어머니 같은 밤이 감싸 안아주리라.

쇼팽의 연습곡 2장조 작품 10의 3 이별곡을 바탕으로 만든 So Deep is the Night,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음성이었고요. 전에 들려드린 밤의 한 페이지,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이었습니다.

7944번 정선에서 친구 상희가 잘 듣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몰도바 신청합니다.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상희 씨 잘 듣고 계시죠? 정선 아리랑 다음에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몰도바였습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길고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흐 작품 번호 1003, 이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2번 A단조의 전악장인데요. 이 곡을 기타로 편곡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21분 동안 기타에 집중해 보시죠. 크로아티아 출신 여성 클래식 기타리스트 아나 비도비치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21분이었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2번 A단추 바흐 작품 번호 1003의 전악장을 기타 편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여성 클래식 기타리스트 아나 비도비치의 기타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음악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추 쾌열번호 466 중에서 2악장 로망스입니다. 이모젠 쿠퍼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추의 2악장 로망스, 이모진 쿠퍼의 피아노,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드뷔시의 La Police Galante, 렌토보다 느리게 전해드립니다. 윤 메르크리 지휘하는 프랑스 리옹 국립교향악단입니다.

조울순 씨, 클린트 이스트우드께서 은퇴하신다고 하셨다네요. 그랜토리노 OST를 당밤에서 듣는다면, 물음표 적어주셨는데, 듣는다면 뭐 다 감동하겠죠. 영화 그랜토리노 OST 중에서 동명 타이틀곡 그란토리노,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제이미 컬럼이 함께했고요. 은퇴를 하셨어도 예전에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96세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생각하면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OST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 클린트 이스트우드 오리지널 스코어고요. 기타 연주에는 라우린도 알메이다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오리지널 스코어, 라우린도 알메이다의 기타 연주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OST 중에서 클라우디아 테마 끝곡으로 남기면서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엽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산딸나무는 왜 이름이 산딸나무일까? 열매가 꼭 딸기를 닮았습니다. 옛사람들은 꽃보다 열매를 먼저 더 유심히 봤죠. 꽃보다 열매가 더 실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산딸나무 꽃은 흰색이 아니라 연두빛에 가까운 녹황색. 꽃잎처럼 보이는 십자 모양의 흰 부분은 꽃이 아니라 녹황색 작은 꽃무리를 감싸고 있는 포엽인데요. 순백에 가까운 포엽 덕분에 작은 꽃들이 더욱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옛날에는 대장간 망치 자루를 만드는 나무로도 불렸죠. 목질이 뿔처럼 단단하고 나이테가 촘촘한 데다 거친 환경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요. 그래서 꽃말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또 넉 장의 하얀 포엽은 동서남북으로 빛을 뻗는 별처럼 보이고 가지마다 층층을 이룬 모습 때문에 이 나무 전체가 별무리처럼 빛나 보이죠. 그래서인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6월의 산딸나무 꽃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꽃에도 단단한 나무에도 딸기를 닮은 열매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19세기 독일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집 사랑의 노래. 작품 번호 101 중에서 세 번째 곡이었습니다. 리케르트 씨의 곡을 붙인 Ich bin dein Baum, O Gärtner. 나는 당신의 나무입니다. 오 정원사여. 였습니다. 난 당신의 나무, 오 정원사여. 그대의 진실함이 날 사랑의 보살핌 속에 두네. 오소서, 당신의 품에 내가 감사히 흩뿌릴 수 있도록 오직 그대만을 위해 자란 익은 열매래. 이 두 연인을 나무와 정원사에 비유하면서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또 그 안에서 맺는 결실을 노래한 곡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안케 폰등과 바리톤 콘레드 자넛의 하모니, 카밀로 라디케의 피아노 연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첫 곡 나가는 동안 혹시 그 산딸나무 찾아보셨나요? 정말 그 작은 녹황색 꽃은 뭔가 흰 꽃의 수술처럼 보이고요. 이 포엽, 그러니까 꽃받침 같은 하얀 잎들이 진짜 산뜻하고 이쁩니다. 꽃으로 착각할 만한데요. 가을에 딸기 같은 열매를 맺는 이 산딸나무처럼 꽃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 여름을 보내고 우리도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서희수님께서 산딸나무 꽃이 위에서 보면 꼭 나비 같다고 그렇겠어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 포엽이, 네, 포엽이 그렇게 뭔가 잎을 뻗고 있으니까요. 하얗게. 그리고 공은집님, 아, 분당에 비가 많이 내려서 실내에서 비 피하고 계시다고 조울수님도 한여름 소낙비처럼 우르르 쾅쾅하며 내렸다고 하셨고요. 7138 쓰시는 분도 한 차례 소낙비가 지나간 오후의 나무들 초록빛이 더 깊어 보입니다. 첫 곡이 더욱 멋지게 들렸다고 하셨어요. 여의도도 한 차례 소낙비가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 그 후텁지근한 공기가 좀 시원해진 듯도 하고요. 이번에도 정원사를 노래한 곡입니다. 19, 20세기 독일 작곡가 한스 피츠너의 Der Gärtner, 정원사, 작품 번호 9의 1입니다. 아이엔도르프 씨의 곡을 붙였는데요. 이 정원사가 아름다운 봄날의 자연 속, 이 남몰래 짝사랑하는 그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귀족 여인을 떠올리면서 애틋하게 노래하죠. 내 정원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지만 그대의 모습은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다네.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귄터 바이센보른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하프서 둘이 참 좋네요. 같은 제목의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Der Gärtner 정원사였어요. 방금 들으신 합창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이었습니다. 리아스 실내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가곡 한스 피치너의 작품이었죠. 정원사, 바리톤 하르만 프라이가 불렀고요. 귄터 마이센보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 두 곡 다 동일한 가사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엔 도르프 씨의 곡을 붙였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으로 가볼까요? 20세기 스페인 바스크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헤수스 그리디의 아리츠 아다레안, 참나무 가지 위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0개의 바스크 민요 중에서 골랐는데요. 또 이 노래는 자장가로도 불리는 곡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잠이 솔솔 오는지. 스페인 아티스트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아인호와 아르테타, 알레한드로 자발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영국의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베이시스트이자 작곡가 존 폴 존스가 17세기 스페인의 바로크 음악풍으로 작곡한 류트송이었습니다. Soil and Sina, 참나무 아래. 어렸을 때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다 그래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멋진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거겠죠. 스페인 무명시인의 작품을 가사로 쓴 노래였습니다. 영국 가수 존 포터와 스웨덴 가수 안나 마리아 프리만의 하모니였습니다. 엄선주님, 좋아하는 노래가 문득 우연히 흘러나오네요. 아, 이럴 때 진짜 기분 좋죠. 라디오가 보물상자처럼 느껴지잖아요. 울적했던 마음이었는데 위로가 된다고 정말 다행입니다. 먼저 들으신 스페인 노래는 헤수스 그리디의 작품이었습니다. 참나무 가지 위에서 10개의 바스크 민요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아인호와 아르테타가 불렀고요. 알레한드로 자발라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원민웅님, 안산 출장 끝내고 용인 들어가는데 안산은 비가 아직입니다. 수원은 한 차례 쏟아진 흔적만 있네요. 여기저기서 그래도 소나기가 꽤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출석 체크 좀 해볼까요? 오기용님, 공은짐님, 이부형님, 이영선님, 용유미님, 김구님, 김환호님, 이윤영님, 강영실님, 박진미님, 최희룡님, 이병윤님, 문원철님, 전은주님, 그리고 2565 쓰시는 분까지 제가 다 불러드린 거 맞나 모르겠어요. 혹시 호명이 안 됐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적느라고 적었는데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 들으면서 아 오늘 야간반에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간반에서 우리 또 만나야겠죠? 20세기 미국 작곡가 리차드 로저스가 1930년대에 만든 노래인데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Where or When? 어떤 의미가 있는 제목일까요? 처음 보는 그대가 예전 어딘가에서 Where or When? 만났던 것 같은 그런 데자뷰? 친근함을 느낀다는 그런 로맨틱한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미국의 재즈 아티스트 해리 코닉 주니어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또 유명한 대본 작가죠. 베르디의 오텔로, 팔슈타프 그리고 폰키엘리의 조콘다 극본을 쓴 아리고 보이트의 오페라 메피스토 펠레 중에서 산막에 나오는 마르게리타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랄뚜라 노떼 인폰도 알마레 지난밤 바다 깊은 곳에 이 오페라 메피스토펠레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한 작품 가운데 악마가 주인공인 유일한 작품입니다. 또 원작을 가장 충실히 살린 오페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 이 보이토는 굉장히 유능한 대본 작가였지만 본인이 직접 쓴 완성된 오페라는 이 작품 딱 하나입니다. 이 마르게리타의 노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노래하는 애절한 곡입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터, 마노폴프 페라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괴테의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한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샤를 그노의 파우스트 중에서 이막에 나오는 마르게리띠의 오빠 발랭땡의 까바티나였습니다. 아방드 끼떼 셀리베 고향을 떠나며 그가 군에 입대하기 전 누이 동생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아리아죠. 바리톤 보스코프스, 제임스 콘론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한 이탈리아 오페라였습니다. 아리고 보이또의 메피스토 펠레 중에서 마르게리타가 부르는 지난밤 바다 깊은 곳에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가 불렀고요. 마노 볼프 페라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20세기 미국의 여성 작곡가입니다. 포티아 넬슨의 Make a Rainbow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개가 아주 심오한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인종과 외모는 모두 다르지만 이 전 세계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무지개를 만들어봐 색깔들이 춤추고 빛나게 하렴. 그러니까 다채로운 색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뭐 세상도 사랑으로 빛나야 함을 노래하는 거겠죠. 메조소프라노 마를린 혼의 음성입니다.

최병조님, 메조소프라노 마릴린 호은 좋아하시는군요. 그녀의 음성으로 포티아 넬슨의 메이커 레인보우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페라에도 개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개혁을 주도한 인물은 독일 작곡가 글룩. 1714년 태어나 18세기를 살다가 한 글룩은 18세기 중반 당시 유럽 오페라계를 지배하던 오페라 세리아의 관습을 바꾸려는 음악과 연극의 개혁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개혁의 핵심은 간단했죠. 가수의 기교보다 드라마를, 화려한 장식보다는 진실한 감정을 우선하자. 그는 18세기 오페라 세리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던 이 오페라 무대에서 유명 성악가, 특히 카스트라토의 화려한 기교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줄거리가 자주 끊긴다는 점, 아리아가 끝날 때마다 박수가 쏟아진다는 점, 등장인물의 감정보다 노래 솜씨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음악은 시와 드라마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글룩 이전 시대의 많은 작품들은 한동안 기교를 자랑하는 성악가들의 허영심을 위한 전시장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수가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잊혔던 오페라들은 약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잠들어 있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헨델과 비발디를 비롯한 여러 작곡가의 오페라가 복원됐죠. 18세기 가장 존경받던 작곡가들 가운데 스카를라티, 빈치, 보르포라, 보논치니, 치암피, 피치니 등 그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바로크와 르네상스 시대의 성악곡을 찾아 정리하고 출판하는 작업이 활발해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편집자였던 알레산드로 파리조티였죠. 그는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망각의 운명을 함께 겪은 오페라와 성악곡들을 모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오페라 역사에서 찬란했던 시기의 성악 레퍼토리를 후대에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렇게 파리조티가 찾아낸 18세기 오페라 아리아와 성악곡 가운데 하나,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보논치니의 오페라 그리셀다에 나오는 그대를 사랑하는 영광으로입니다. 그리셀다는 1722년 런던의 킹스 극장에서 사육제 시즌 동안 공연돼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인데요. 그 가운데 특히 인기를 끈 곡이 그대를 사랑하는 영광으로, 베를라 글로리아 다도 라르비. 단순히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기쁘고도 값진 일로 여기면서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바치는 것 자체를 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조반니 보논치니의 오페라 그리셀다 중에서 사랑의 아리아, 그대를 사랑하는 영광으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보논치니의 작품입니다. 이번엔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는 이중창, 샘플의 비앙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메조소프라노 루치아 나폴리와 사라 민가르도의 하모니, 차나콜로 무지칼레의 연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저녁이 오면 사람들은 광장 여기저기에서 거리에서 골목에서 탱고를 춥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아서 추는 춤입니다. 누군가는 고단한 하루가 지나면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누군가는 고단한 하루가 지나면 커피와 음악이 필요한 것처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고단한 하루가 지나면 탱고가 필요합니다. 탱고는 뜨겁고 진하고 우수에 가득 찬 춤이자 음악이지만 더 깊이 바라보면 탱고는 가까워지는 모든 것의 집합입니다. 손을 잡고 숨을 고르고 마주선 사람이 어떤 리듬으로 숨을 쉬는지를 가만히 느껴야 하고 음악에 귀 기울이죠. 탱고의 수많은 기원 중에는 가까이 다가서다라는 것도 있다죠.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탱고가 있는 저녁을 통해서 탱고에도 나 자신에게도 일상의 기쁨과 슬픔에게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땅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의 완결편이죠. 스튜디오 라이브의 문을 열어준 두 곡, 헤라르도 마토스 로드리게스의 라 콤파르시타, 그리고 오스발도 프레세도의 비다미아,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와 함께하는 칠중주 연주였습니다. 뭐 라 콤파르시타는 많이 알려진 곡이고 많이 들었던 곡인데, 이 두 번째 곡, 비다미아라는 곡 처음 들었는데 오늘 참 좋네요, 이 곡.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지난 사흘 동안 탱고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전해드렸던 땅고 파라보스가 스튜디오 라이브로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오늘 라이브에는 칠중주 탱고 앙상블의 연주가 함께하는데요. 연주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아노의 최문석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비올라의 김나영 씨. 첼로의 박성근 씨, 더블 베이스 김유성 씨, 바이올린의 윤종수 씨, 그리고 지난 사흘간 탱고를 깊이 있게 소개해 주신 두 분,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씨, 그리고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탱고를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탱고에 얽힌 특별한 사연, 또 스튜디오 라이브를 함께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서 신청하신 분 중에 선정되신 분들인데요. 스튜디오 라이브에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례 특집 1편 땅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지난 사흘 동안 탱고를 알아가는 탐구의 시간도 즐거웠지만요, 역시 오늘 라이브로 그 탱고 음악을 들으니까 탱고를 사랑하는 분들이 왜 밀롱가로 가는지, 또 아르헨티나 여행을 꿈꾸는지, 왜 춤이자 음악으로서의 탱고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2: 네.
0: 이렇게 멋진 라이브를 함께하는 소감 실시간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 풍성하겠죠. 오늘도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특별한 날 함께하시면 더 좋겠죠.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 콩 게시판, 그리고 샷931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깜짝 이벤트 선물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상지 씨와 김아람 씨,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성근, 김유성, 윤종수 씨도 함께하는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공연에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서 온 세계 정상급 탱고 댄서 두 팀의 화려한 무대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오늘 생방송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샷9310 문자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중 5분께 2매씩의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문자로만 받고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을 적어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오늘 라이브가 끝날 무렵 발표해드리고요. 개별 문자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첫 곡으로 들려주신 라 콤파르시타는 우루과이 탱고를 대표하는 음악이라고 이번 특집 땅고 파라보스의 첫날 첫 곡으로 들려주셨던 곡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연주해 주신 오스발도 프레세도의 비다미아는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오스발도 프레세도의 비다미아라는 곡은 노래 곡으로 가사가 붙어있는 그런 곡을 저희가 이번에 그 악기로만 인스트루멘털로 연주를 해드렸는데요. 그 비다미아라고 하는 제목의 뜻이 직역을 하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관통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멜로디에 이 가사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비다미아를 부르고 그 뒤에 이제 너에게서 멀어져 있을수록 너를 더 좋아하게 됐다. 지금 이 이제 화자가 항해를 떠나 있어서 네. 너에게서 더 멀어져 있을수록 너를 더 좋아하게 되고 나의 그 돌아감을 생각해다오 약간 이런 뜻으로 그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비다미아. 제가 좀 전에 되게 처음 들었지만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사연이 얽혀있네요. 가사가. 네. 그럼 이번에 세 번째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인지 그리고 네 번째 또 이번에도 두 곡을 이어서 연주해 주실 거죠. 어떤 것에 또 주목하면서 들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2: 네. 저희가 이튿날 설명했던 그 탱고 작곡가 중에 이제 호세 페페 리베르텔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곡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제목은 파시온 이 탱고에서 정말 직설적으로 열정과 탱고라는 네. 뜻의 곡이고요. 정말 이 리베르텔라의 열정적인 캐릭터가 묻어나는 곡이라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탱고의 편곡의 세계의 재미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프리마베라 포르테냐라는 곡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네. 그 곡을 반도네온 연주자 라울 가렐로라는 분께서 굉장히 재미있게 편곡을 하셨는데 이 가렐로 이 선생님은 이렇게 연주 너무 잘하시는데 자작곡도 너무 좋으시고 굉장히 독특한 그 편곡에 굉장히 대중적인 세계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렐로의 프리마베라 포르테냐를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약간 이제 좀 캐릭터를 이제 한 다섯 방울 넣었습니다. 네.
0: 탱고 작곡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지난 화요일에 두 분이 강조하셨던 호세 리베르텔라의 곡 파시온 이 탱고, 열정과 탱고, 그리고 탱고에서 편곡이 얼마나 무한한 창조의 세계를 펼칠지 알려주는 곡, 탱고의 전설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프리마베라 포르테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 이 곡을 반도네오니스트 라울 가렐로의 편곡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전해드리는 곡이죠.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4개 가운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이라는 곡을 라울 가렐로의 편곡 버전으로 연주해 주셨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연주가 참 좋네요. 이 연주. 네. 이 탱고 공연을 담은 필름이나 실황을 보면요. 청중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래도 스튜디오 라이브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고상지 씨는 3년 전 메리 탱고마스 특집 때도 오셨었는데 이번엔 어떠신가요? 그때는 겨울이라 시작했을 때도 이미 어두워진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바깥이 나무도 보이고 또 지금 비도 많이 내리네요. 비와 탱고도 참 잘 어울리죠? 네, 어떠세요?
1: 사실 그때는 조민규님이라는 또 엄청난 스타와 함께 했으니 굉장히 부담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민규 씨가 없고 저희끼리 또 끌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특집이 어쨌든 이 탱고의 굉장히 깊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유명한 곡을 최대한 배제하고 좀 여러 작곡가들과 편곡들과 그런 걸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그닥 안 유명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떨리네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전혀 떨려 보이지 않는데. 네. 네. 그리고 지금 다 가셨어요.
1: 저희끼리 네. 할 곡이 너무 길다 보니.
0: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네, 함께 하셨던 분 소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을 오늘 특별히 라울 가렐로의 편곡 버전으로 연주해 주셨는데 편곡의 다양한 매력을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정말 무척 새롭습니다. 음악은 가끔 봐야 하고 또 그림은 가끔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악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실감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고상지 씨, 어제 탱고에서는 각 악단마다 자신만의 그 고유한 편곡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의 이 고상지 악단의 편곡 스타일은
1: 죄송합니다만 악단은 좀
0: 네, 그러면
1: 아직은 그건 아니고요.
0: 고상지 칠중주단 오늘의 네네.
1: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인 인재들과 고상지
0: 그 편곡 스타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연주를 들어서만은 잘 못 느끼잖아요. 네네.
1: 사실 지금까지 연주한 네 곡의 곡은 일단 첫 번째 거는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급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하는 버전이 한 몇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좀 뭐 솔로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김아람님의 그 바이올린의 그 먼지 낀 것 같은 그 소리에 솔로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살짝의 원래 하던 거를 좀 바꿨습니다. 원래 하던 거는 사실 댄서랑 쇼를 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 Forever Tango라는 팀의 이제 편곡을 가져온 거라서
0: 네
1: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좀 양념을 좀 쳐서 좀 바꿨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들려드린 비다미아는 사실 약간 이것은 우리의 편곡이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있는 버전을 원곡의 버전, 프레세도의 네네. 버전을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아서요.
0: 네네.
1: 그거를 거의 많이 채용했는데요. 프레세도 앞에 인트로를 굉장히 좀 재즈 피아니스트 최문석 씨와 함께 좀 더 재즈하게 표현을 해보았고요.
0: 네.
1: 저희가가 아니라 제가 특히 이제 탱고를 할 때 피아니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의 개성에 맡기거든요. 그 김아람 씨가 말씀하셨던 그 탱고는 피아노와 베이스가 척추 같은 그런 네.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척추가 지금 최문석 씨여가지고 예, 저희 척추가 지금 재즈가 좀 있어서 살짝 재즈 한 20방울을 섞은 것이 비다미아입니다.
0: 네.
1: 그 다음에 파시오니 탕고는 원래 리베르텔라가 했던 버전에 제가 오케스트레이션만 입혔고요.
0: 네.
1: 그리고 이어서 이제 라울 가렐로 프리마베라 포르테냐는 이제 또 그런 다채로운 조금 자유로운 색깔을 한 다섯 방울 또 떨어뜨렸고요.
0: 네, 방울이 많이 들어. 네,
1: 아직은 방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편곡을 했다.

0: 하는 이 탱고곡보다는 저는 주로 자작곡 네. 활동을 하고 탱고는 약간 좀 편곡을 내가 마음 먹고 했다 하는 곡은 몇 곡이 없네 없습니다.
1: 아, 네. 네.
0: 죄송합니다.
1: 네, 탱고의 얼굴은 정말 다양해서요. 이렇게 색다른 편곡으로 진한 감동을 주는 곡도 있고 또 재즈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연주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들려주실 곡 어떤 곡일까요?
0: 네, 다음은 첫날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탱고의 클래식 작곡가, 그러니까는 클래식이라는 건 이제 그 여러분 듣는 클래식이 아니라 그 고전 작곡가들, 네, 너무 유명한 그런 작곡가들 곡 중에 코비안과 아이에타의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분의 특징은 이 두 분의 특징은 굉장히 멜로디컬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1: 네.
0: 뭐 편곡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까지는 그래도 악보에 뭐가 해야 될지 다 막 깨알같이 써 있어요.
1: 네.
0: 네, 이번은 약간 피아니스트 최문석 씨와 제가 그냥 폼을 보고 살짝 오픈되게 해서 연주하는 조금 자유로운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 네. 그러면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곡들을 발표했던 작곡가 후안 카를로스 코비안의 노스탈히아스.
0: 네.
1: 이 곡은 보컬 곡으로 몇 가지 버전으로 방송에서도 보내드렸던 곡인데, 네, 이 그 카를로스 코비안의 그 탱고 원곡으로 듣게 되네요. 그리고 안셀모 아이에타의 팔로미타 블랑카. 이 곡은 하얗고 작은 비둘기 이 정도. 네.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피아노와 반도네온 듀오 연주로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네, 마치 소나타의 두 악장이 이어지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두 곡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후안 카를로스 고비안의 노스탈히아스, 그리움이었고요. 이어서 안셀모 아이에타의 팔로미타 블랑카, 하얗고 작은 비둘기,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피아노의 최문석, 반도네온 고상지 듀오 연주였습니다. 지난 사흘간 고상지 씨와 김아람 씨가 펼쳐주신 탱고 수업이 있었죠. 그때 첫날 탱고의 세 가지 리듬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밀롱가, 발스, 땅고 이렇게 세 가지 리듬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곡 안셀모 아이에타의 팔로미타 블랑카가 바로 그 발스 리듬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발스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왈츠, 네, 왈츠의 스페인어죠. 이번에는 어떤 연주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네 분이 되셨어요.
1: 네, 저희가 이제 들려드릴 곡은 밀롱가의 한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그때 막 그 이제 밀롱가 리듬이 저희가 막 방송 때 어쩌다 보니까 한 네다섯 곡을 틀게 된 거예요. 3일에 네. 걸쳐서 밀롱가만. 네. 근데 거의 다 빠른 밀롱가를 들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밀롱가라는 것은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탱고의 세 가지 리듬 중 하나도 되지만 또 탱고 춤추는 장소를 밀롱가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밀롱가는 이제 리듬을 말하는데요. 경쾌한 4분의 2박자의 리듬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섯 곡을 들려드렸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느린 밀롱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이 바로 밀롱가 리듬을 굉장히 느리게 한 그런 바탕에 얹혀진 곡이고요. 네. 그 밀롱가가 사실은 그 탱고라는 장르 자체가 그 항구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음악 스타일과 문화가 와서 탄생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바로 쿠바의 하바네라 리듬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네. 때마침 여기 옆에 계신 재즈 피아니스트 최문석님께서 큐반을 정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네. 우리가 그 카르멘 BJ의 카르멘의 하바네라를 네네. 진짜 쿠바 스타일로 바꿔서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 문석 씨 설명 가능할까요?
2: 네. 아. 나오고 있나요?
0: 네네. 네. 네.
2: 완전 또 정통 큐반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맞게 좀 큐반을 네. 저희 식 액체를 한 20방울 정도 떨어뜨린 느낌으로 했다고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뭐 더 얘기할까요?
0: 아, 저 약간 몸을 돌리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2: 네, 20방울 정도 넣었습니다. 저희 색깔을. 완전 정통 큐반은 또 되게 진한 그런 트레디셔널한 느낌이 나는데 저희는 약간 이렇게 복작복작 볶아진 라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네. 탱고에서 리듬이 갖는 아우라는 빠른 곡보다 또 느린 곡에서 더 잘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느린 밀롱가 리듬의 정수를 들려줄 곡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 망각 그리고 비제이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하바네라를 쿠반 스타일로 편곡한 하바네라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느린 밀롱가 곡들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 비세의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하바네라를 큐반 재즈 스타일로 전해주셨어요. 오늘 연주곡 중에서 유일하게 탱고가 아닌 네 연주곡이었어요. 반응도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좋아하셨어요. 이 두 곡을 최문석의 피아노, 고상지의 반도네온, 윤종수의 바이올린, 그리고 김유성의 더블 베이스가 함께한 사중주로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윤종수 씨도 그때 메리 탱고 마스 때 뵀었죠? 반갑습니다.
1: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네네. 윤종수 씨는 컨트리 음악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1: 아, 네.
0: 지금은 뭐 탱고에 몰입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윤종수 씨만의 그런 컨트리 선율도 잠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아, 제가 컨트리 공방이라고 하는 블루그래스 팀, 국내에는 거의 흔치 않은 블루그래스 팀에서 지금 피들, 거기선 피들이라고 부르거든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미국에 이제 공연을 하러 가고, 그리고 네. 7월 18일에 또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니까 그때도 많이 부러지면서 그런 피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더블 베이스 연주자 김유성 씨도 메리 탱고 마스 때 뵀었어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숨 죽이고 듣고 계셨던 방청객 여러분, 진짜 숨 죽이고 잘 들으셨어요. 눈앞에 탱고 연주 정말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 라이브 자리에는 꼭 참여하고 싶은 특별한 사연을 담아서 신청하신 애청자 여러분 중에 선정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글쎄요, 얼마나 특별한 사연을 보내셨을까 궁금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신청 사연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죠. 김수정 씨 사연인데요. 제가 사연을 보내면 항상 1978번 쓰시는 분으로 불리는데, 그래서 세음과는 마치 미지의 오랜 펜팔 친구 같은 기분입니다. 20대 때 살사 댄스를 배웠고 어깨 너머로 익힌 탱고도 조금씩 출 수 있었는데, 지금 몸은 모든 기억을 잊었고 라틴 음악을 들으며 마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절제된 관능미,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탄력은 탱고가 가진 최고의 매력입니다. 음악 없는 탱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축하해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1978번 쓰시는 애청자님이 오셨어요. 네, 적어주신 사연 보니까 살사도 배우셨고 뭐 탱고, 메렝게, 차차차도 어깨 너머로 배워서 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상의 모든 음악과 친구가 된 게 20년인데 20년 만에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뵈서 너무 반갑고, 춤을 배웠던 거는 그거보다 훨씬 전입니다. 네, 그래서 라틴 댄스를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씩 접하다가 그때 이제 탱고 음악과 탱고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이제 거기 사연에 조금 더 이제 담지 못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탱고는 굉장히 오늘 이제 음악 들으면서도 더 느낀 건데, 굉장히 상반된 것들이 아름답게 그 조화를 이루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 긴장과 이완이 반복이 되고, 또 춤출 때도 틀릴까봐 굉장히 집중을 처음엔 하다가 추다 보면은 파트너와 이제 호흡에 맞춰서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춤을 추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절도 있지만 또 굉장히 절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선율은 상당히 구슬픈데 오늘 연주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어서 소리를 줄이고 들으면은 굉장히 기쁜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또 그런 게 매력이지 않은가 싶고, 현재 저의 상태는 저의 몸은 춤을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렇게 음악 너무 잘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밀당하면서 아주 황홀하게 듣고 있습니다.
0: 아니, 목소리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톤도 그렇고 아나운서신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 춤을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것, 또 그중에서도 탱고를 배우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이번엔 그 애청자들의 사연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살사나 탱고를 추었을 때의 추억, 또 잊을 수 없는 순간이든 아니면 아주 평범한 좋았던 순간의 추억이든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2: 글쎄요,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좀 더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0: 뭐 시간상 모든 분들의 사연은 다 드리지 못하지만 또 한 분 더 사연을 소개해드리죠. 김성웅 씨 사연인데요. 시드니에 사는 친구가 큰 수술을 앞두고 응원을 보내고 싶었을 때도, 또 결혼 41주년 기념일에도 세음과 함께 했습니다. 재택을 하면 습관처럼 클래식 FM을 켜놓습니다. 특히 세음을 통해서 알게 된 곡들, 그 뒤로 즐겨 듣는 음악이 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을 서두르는 모든 발걸음들의 축복 복과 희망, 그리고 회복 탄력을 전하는 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세음의 스튜디오에서 함께할 기회가 허락되고 공감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네, 제가 얼굴이 안 보이는데.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 하루를 늘 클래식 FM과 함께 하시는 김성웅 씨의 사연 전해드렸는데 스튜디오에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하셨는데 함께 하시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어떠신가요?
3: 예, 먼저 좀 그 죄송한 마음을 한 30방울 정도 이렇게 먼저 네. 넣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 이렇게 그 탱고 음악이 연주되는지를 잘 모르고
0: 아.
3: 들어오는 길에 예, 처음 보고 이게 뭐 탱크에다가 가득 담아서 뭐 음악을 주실래나 보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막상 들으니까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격정적이고 템포가 빠른 곡인데 왠지 이렇게 마음속에 애잔한 어떤 마음 또 뭔가를 굉장히 반성하게 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음악들인 것 같아서 사랑할 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좀 탱고를 좀 알아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관심
3: 잘 듣고
0: 많이.
3: 있고 네. 예,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겨서 듣고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네. 고맙습니다. 계속 좋은 시간 즐기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조지민 씨 사연입니다. 이번 방송 참여 이벤트에 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사연을 남깁니다. 제 친구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삶의 전환점이 되어줄 무언가를 찾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탱고 공연이었고 고상진님의 반도네온 연주는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때 나도 쉽게 무너지지 말고 다시 힘을 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다시 한번 오래 기억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선물하고 싶은 제 진심을 담아서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조지민 씨,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친구분하고 같이 오신 거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을 그 새로운 것을 통해서 극복하시려는 마음이 아주 멋진데요. 그것이 탱고였다는 건 더 멋지고요. 그렇죠? 네, 오늘 스튜디오에 오신 두 분의 소감이 궁금하네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탱고라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맨날 저에게 유튜브 영상을 미친 듯이 보내면서 들어봐 너무 좋아 하면서 알게 된 음악이고요.
0: 네.
4: 눈물이 그런 해줘오는데 힘든 시기에 어쩌다 우연히 알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악기 연주를 원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듣다가 우연히 상진님의 영상을 접했는데 그 순간부터 저한테 같이 보러 가자 하다가 우연히 홍대에서 연주되는 벨로주 제가 잘 몰라요. 네, 그 영상을 보더니 그때부터 상지 언니랑 아랍언니 영상에 더 미친 듯이 집중을 하기 시작하고 푸가나인을 들으면서 집중도를 끌어올리면서 무언가 쫓기는 듯한 그 감정이 자기를 집중도를 굉장히 끌어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맨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디오스 노니오를 들으면서 감정을 되게 많이 차분하게 다독여주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그 노래도 자기에게 위로를 많이 던져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최근에 친구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선물도 좀 주고 싶은 마음에 혹여나 될까? 하는 기대감에 조금을 가지고 몰래 신청을 했었고요. 근데 운이 좋게도 서프라이즈 선물을 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0: 네. 오늘이 더 힘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마음껏. 아니 근데 그 친구분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네. 오늘 같이 오셨는데.
5: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제가 말주변이었고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0: 아 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시간상 모든 분의 사연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스튜디오 라이브의 시간이 이 공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더 즐겁게 또 뜨겁게 즐겨주실 거죠?
6: 네.
0: 자, 이제 또 멋진 탱고 연주를 이어가야죠.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듣게 될까요?
6: 네, 이번에는 녹두르나라고 하는 곡을 준비했고요. 네. 훌리안 플라사라고 하는 작곡가 분께서 작곡을 하신 밀롱가 곡인데 오늘 템포를 조금 올려서 굉장히 빠르게 신나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0: 네. 아,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현악기가 만드는 퍼커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현장에서 실제로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소개를 좀 해주셔야 돼요.
6: 네, 조금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곤충 소리 중에 어제 말씀드린 매미 소리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작은 북과 같은 땀볼 소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악기의 몸체를 두드려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까하 소리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띠고라고 하는 채찍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0: 바로 그 소리군요. 네.
6: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하나씩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섞어서 리듬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짧게 보여드리면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아, 네. 그리고 어제 바이올린뿐만이 아니라 베이스, 더블 베이스에서도 퍼커션 효과를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1: 아, 네. 뭐 저도 네, 어깨너머로 배운 거긴 한데 네. 뭐 이렇게 활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 네, 뒤에 바디를 또 쳐주기도 하고요. 네. 네. 칠 때마다 악기가 부서질 것 같긴 한데 네,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0: 네. 괜찮은 거죠?
1: 모르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현악기가 타악기로 변신할 때 이 탱고의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 순간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눈앞에서 바로 그 효과를 만드시는 현장을 보니까 더 멋지네요. 네, 탱고에서 리듬이란 정말 굉장한 요소라는 걸 정말 실감합니다. 네, 고상지 씨가 이번에 연주할 곡 소개를 좀 전에 전해주실 때 빠른 밀롱가 리듬이라고 하셨는데 빠른 밀롱가 리듬에도 심취해 보기로 하죠. 고상지 씨와 칠중주 탱고 앙상블이 함께하는 곡 말씀해 주셨던 훌리안 플라사가 작곡한 녹두르나 녹턴이라는 의미죠.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 느린 밀롱가와 빠른 밀롱가의 아주 확실한 차이, 리듬이 다르면 음악은 또 어떤 정서적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느껴봤습니다. 아, 오늘 공연 선물 신청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멋진 라이브 들려주고 계신 고상지, 김아람, 박성근, 김유성, 윤종수 씨가 출연하는 아디오스 피아솔라 라이브 탱고 공연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초대하고 있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서는 세계 정상급 탱고 댄서 두 팀의 화려한 춤도

0: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공연 다섯 분께 두 장의 초대권을 드릴 텐데요. 오늘 생방송 중에 바로 선물할 수 있도록 샵 9310 문자로만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의 이름을 꼭 적어서 오늘 라이브에 대한 감상,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적은 신청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고요. 개별 문자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공지하겠습니다. 실시간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혜숙 씨, 억수로 비 내리고 탱고선율 가득한 이 저녁 황홀합니다. 황홀하다고 하세요. 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9472번 쓰시는 분, 아쉽게도 현장에서 새음의 숨결을 바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퇴근길 이어폰으로 온 힘을 다해 새음 속 탱고를 속속들이 느껴보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박소영 씨, 가장 좋은 스피커 연결하고 큰 화면을 켜놓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여의도에는 비는 거의 그친 거는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라이브 콘서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죠. 대곡이자 명곡을 연주해 주실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바로 피아졸라가 쓴 곡인데요. 피아졸라가 오케스트라랑 반도네온을 협연하기 위해 쓴 곡이고 이게 탱고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또 탱고 기법이 들어가서 네. 이걸 장르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도네온 콘체르토 아콘카과라는 곡이고요. 네. 굉장히 진짜 이 아콘카과라는 뜻이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산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산이 일단 아시아 빼고는 1등이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일단 아시아는 너무 높은 산들이 많아서 그거 빼고 1등이고 그 사실 원곡을 들으면요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현 편곡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그냥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스트링과 그리고 그 타악기 오케스트라를 위한 반도네온 협주곡이에요. 네네. 그래서 팀파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타악기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타악기도 없잖아요. 네. 없는데 아까 그 바이올린 아람 씨가 보여주신 또 네네. 그런 재밌는 소리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좀 녹여보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피아졸라 사실 탱고라는 장르가 조금 더 클래식보다는 편안한 문화가 조금 더가 아니라 거의 한 네. 100만 배 되게 편안한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할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클래식계 안다박스 있잖아요. 저희는 약간 그게 되게 재밌는 문화. 그러니까 막 어떤 곡이 시작되면은 아, 나 이 곡 너무 좋은데 하면서 전주가 시작되면은 관중들이 네네. 흥분을 막 박수를 쳐요. 네. 그리고 그 곡이 끝나갈 때 그 편곡이 이 곡은 끝나갑니다. 막 이런 걸 알려줘서 막 또 흥분을 못 가라고 네네. 박수를 쳐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들려드렸던 뭐 오스발드 뿌글리에스 악단의 뭐 라이브 연주나 그런 거 보면은 곡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런 약간 문화여서 제가 어디서 탱고 공연할 때 여러분 박수 너무 이렇게 막 곡이 끝나고 쳐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피아졸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클래식 공연장에서 정말 이런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할 곡을 이렇게 써주시니 아, 이 곡에는 그래도 안다박스가 나오면 안 되는 곡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하여튼 그런 곡인데 저는 네. 이제 저희 또 아람 씨랑 그 3일 동안 가장 많이 틀었던 반도네온 연주자 레오폴도 페데리코라는 네. 거장께서 이 곡을 드럼 일렉 베이스, 일렉 기타, 반도네온 이렇게 딱 네 대로 연주한 버전이 있어요. 네. 굉장히 펑키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원곡보다 더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청 듣다가 여기 또 재즈 피아니스트 최문석 씨랑 우리 이렇게 펑키하게 해보자. 하지만은 우리는 그거를 이제 피아노와 다른 악기들로 표현을 하자 해서 막 드럼과 그렇게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0: 통키함을 조금 한 30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스티링의 거대한 클래시컬한 이 선율을 한 50방울 하고 또 여기 그 중간에 몸 담고 계신 요 분이 이제 척주처럼 네네. 이렇게 해주셔서 베이스. 저희가 네네. 네 저희만의 아콘카가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상지 칠중조로 자꾸 불리워지지만은 다들 이제 각기 분야에서 활발한 리더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셨기 때문에 각자 이제 제가 그 김아람 씨 같은 경우 거의 퍼커셔니스트를 능가할 정도의 퍼커시브한 능력이 있어서 네. 여기 또 이제 퍼커시브한 거를 이제 또 사막장에서 아주 거대한 산의 마지막 경관을 볼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정통 클래식 협주곡 형식을 띤 대작 아콘카구와 아스토르피아 솔라의 역작을 들여볼 수 있는 귀한 순서가 되겠는데요. 1악장 알레그로 마르카토, 2악장 모데라토, 3악장 프레스토로 이루어진 반도네온 협주곡 아콘카구와 박수로 다시 청해 듣겠습니다.

0: 제가 사실 오늘 끝곡이었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렇죠? 이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하신 곡이었는데 앙코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우리? 네. 글쎄요. 정열과 고독, 관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탱고의 매력 위에 이 장엄함이 더해진 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곡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해석을 하셨다고 했는데도 웅장한 악공가구와 산을 눈앞에 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곡을 피아솔라가 1979년에 작곡을 했다고 했는데 아르헨티나의 그 안데스 산맥에 있는 7000m에 달하는 아메리카 대륙 최고봉의 이름을 이 곡에 붙였다는 게 저는 그 자신의 음악 세계에서 이 곡이 정말 자신의 정점을 찍은 곡이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연주를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신 연주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죠. 네, 앙코르 곡 들어야죠. 뭐 어떤 곡일까요? 아, 네네. 아, 어떤 곡인지를 네네 어떤 곡인지를
1: 오늘 연주한 곡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탱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몬테비데오에서 이렇게 막 탱고가 라플라타 강 주변으로 막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막 그게 이제 유럽으로 가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뭐 일본에도 엄청 인기 많고 너무 이제 인기가 많아져서 이번에 가져온 곡은 유럽에서 이 아주 폭풍 같은 인기를 폭풍 맞죠?
0: 맞습니다.
1: 네. 리샤드 갈리아는 폭풍이죠. 네,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코디언 연주자인데요. 그분의 땅고 뿌 클로드를 위한 탱고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이 곡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라 방송에서 자주 전해드리는 곡인데.
1: 네.
0: 네. 그럼 들어볼까요?
1: 네.
0: 리샤드 갈리아노의 곡 땅고 뿌 클로드를 위한 탱고 앙코르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말 열정적인 연주 잘 들었습니다. 앙코르 연주곡으로 리샤르 갈리아노의 탱고 푸 클로드, 클로드를 위한 탱고, 피아노의 최문석, 반도네온 고상지, 바이올린 윤종수, 더블베이스 김유성의 4중주로 들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0394번 쓰시는 분, 너무 좋아 깜짝 놀랐어요. 현장감이 느껴지네요. 열심히 듣고 새벽 방송도 재방하렵니다 하셨고, 또 염희철 씨, 너무나도 소중한 무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조창현 씨, 와, 직관 가신 분들 부럽습니다 하셨어요. 또 최소연 씨는 이번 주 탱고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탱고는 해질 때 들으면 너무 킥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해질 무렵이네요. 그리고 2964번 쓰시는 분, 와, 제가 눈물이 나요. 너무 멋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깜짝 선물로 준비했던 아디오스 피아졸라 그 공연의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씨, 김수연 씨, 박서혜 씨, 그리고 김정희 씨, 이현주 씨,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당첨자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도 올려두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셨다고 그래요. 모두 고맙습니다. 나흘 동안 탱고에 푹 빠져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마련한 장르 특집 1편, 탱고의 거의 모든 것을 배우고 느끼는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였는데요. 우리를 탱고의 세계로 즐겁게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신 고상지 씨, 김아람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라이브에서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와 7인조 탱고 앙상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연주자 한 분씩, 네,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감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할까요?
1: 네, 작년에 크리스마스,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3년 전, 3년이 됐어요?
0: 네, 3년 전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저를 빼고 이분들끼리 나온 게 참으로 질투가 됐었는데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다양한 장르는 아니었구나 한 가지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는 제 시선이 지금 최문석 씨 피아노 그에 있는 태블릿 악보에 자꾸 시선이 갔었어요. 네, 고상지 씨, 네네, 뒤에 더블 베이스 하신 분, 네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2: 네, 겨울에 왔었고 이제 여름이 왔으니까 네, 가을이랑 봄에 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0: 네,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저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네, 비올라의 김유성 씨, 김나영 씨. 네.
4: 저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탱고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뜨겁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모든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5: 네, 저도 탱고로 이렇게 방송으로 연주하는 건 처음인데요. 정말 연주하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방청객분들도 행복한 표정을 똑같이 지어주셔서 정말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첼리스트 박성근 씨였습니다. 또 방청객 여러분, 오늘 뜨거운 밀롱가가 된 이 스튜디오 콩에서 라이브 탱고 공연을 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네, 몇 분 소감 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께서, 네.
6: 갑자기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탱고라는 그 음악에 진짜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잊고 저라는 사람과 저의 상황을 다 잊고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정말 멋진 연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0: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7: 저보고.
8: 저는 이제
0: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8: 예, 이성삼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털보 장사. 실험하는 MG 새마을금고 총감독.
0: 네네네.
8: 이승삼 감독입니다. 평상시에 그 우리 정기현의 세상의 모든 음악을 항상 많이 즐겨 듣고 있고.
0: 네.
8: 그래서 이 우리 이제 박 사장님하고 마산에서 올라와서 하고 사실은 또 제 좋아하는 내 남자라고 저희들 그 또 모임이 있습니다.
0: 아 네.
8: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정말로 아르헨티나로 한번 같이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나흘 동안 세상의 모든 음악과 딴 곳 바라보스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은 두 분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먼저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씨.
7: 네, 이렇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3일 동안 거대한 탱고의 정말 작은 조각을 3일 동안 했지만 그래도 작은 조각밖에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기회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많이 틀 수 있고 또 이렇게 라이브 연주로도 여러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르헨티나도 정말 많이 그리워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풍경도 떠오르고 그런 제가 느꼈던 감동을 청취자분들과 또 방청객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기회에 또 탱고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탱고에 관심 가져주시고 라이브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탱고와 거의 동의어가 된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9: 우선 저는 사실 이렇게 오늘 3일 동안 이제 아람 씨와 함께 탱고 음악을 틀으면서 너무 거장 선생님들의 음악을 틀고 어차피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다 같은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 이거 너무 거장들 선생님 걸 틀어서 우리 나 이제 어떡하냐 오늘 이랬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갔네요. 어쨌든 저는 탱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저기 저 김아람님 같은 경우가 이제 탱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뭐 여기 라틴 음악하는 최문석 씨와 함께 라틴 키친 루나 그리고 뒤에 여기 스카마 막 레게 이쪽 음악을 하고 있는 또 스카 재즈 유닛의 또 김유성 씨와 이 컨트리 음악을 또 하고 계시는 윤종수 씨, 컨트리 공방의 윤종수 그리고 아까 김아람 씨가 이제 탱고에 올인해 있고 저는 조금 여러 군데에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라틴 아닌가? 아, 뭐 되게 여러 군데에 발을 걸치고 있어서 뭘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탱고를 정말 진짜로 열심히 파면서 그 누구보다 훌륭한 연주를 보여주는 김아람 씨의 또 카스타냐 탱고라는 게 또 있거든요. 카스타냐 탱고. 예. 네. 그리고 저기 또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안 돼서 제가 급하게 부탁을 드린 건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정말 쓱쓱 해낸 비올라의 김나영 선생님과 그리고 사실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막 선물 막 오고 막 이게 약간 첼로계 곧 아이돌이 될 지금 반쯤 아이돌이 된 박성근님 이렇게 고상지 7중 들어오는 사실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제가 네. 불러 모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다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두의 소리를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0: 네.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와 7인조 탱고 앙상블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탱고가 이렇게 매력적인 장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고 탱고와 좀 더 친밀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보이고 들린다는 것도 더욱 실감한 시간이었죠. 일상에 가끔 탱고를 들여다 놓으면 멋진 리듬이 생기고 또 다른 출구 하나를 갖는 것처럼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늘 듣던 그 자리에서 또 오늘 스튜디오에서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은 다시 일상의 리듬으로 돌아가서 내일부터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모습으로 좋은 음악과 이야기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네 반도네온의 고상지, 피아노의 최문석, 바이올린 윤종수 외 여러 연주자분들이 함께 연주한 피아솔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기술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현장 진행 권혜원, 이유진, 작가 김미라, 연출 정혜진,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빅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번호 96, 볼프강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카일 제만의 피아노 연주,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루이지 케루비니의 교향곡 D장조,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주재하는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2년 모노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주 명반 오늘 첫 곡의 주인공은 바이올리니스트 바샤 프리지호다입니다. 한때 프리호다라고 불렸는데요. 프리지호다가 정확한 발음이고요. 체코 출신으로 정말 일세를 풍미했던 그야말로 마법의 활입니다. 귀한 레코딩인데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축 KL216 바샤 프리지호다의 바이올린 한스 밀러 크라이가 주의하는 슈투트가르트 남서독 방송교향악단의 1953년 모노 레코딩입니다.

볼파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축 KL216 바샤 프리조다의 바이올린 한스 밀러 크라이가 주의하는 슈투트가르트 남소독일 방송교향악단의 1953년 모노레코딩 오늘 명인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역시 길이나물 모노레코딩입니다. 정말 그 신증물주의의 증표라고도 할 수 있죠. 토스카니니의 지휘 준비했습니다. 케르비니의 교향곡인데요. 케르비니 하면 또 베토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베토벤이 가장 존경했던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루이지 케르비니의 교향곡 D장조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주연한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2년 모노 레코딩입니다.

루이지 케르비니의 교향곡 D장조,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주연하는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2년 모노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입니다. 이 곡은 이 루돌프 대군과 바이올리니스트 피에르 로드를 위해서 작곡된 작품이죠. 어떤 의미에서 베토벤의 어떤 음악성을 드러냈다기보다는 두 사람 간의 친분을 위해서 작곡된 그런 작품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이 어떤 내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서로 화답하는 느낌이 강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하고는 성격이 정반대되는 그런 사랑스러운 작품입니다. 도입부부터가 사랑스럽죠.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번호 96. 제 개인적으로 이 음반을 제일 좋아합니다. 볼프강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카일 제만의 피아노 연주,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번호 96 볼프강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카일 제만의 피아노 연주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로베르트 슈만의 환상곡집 작품 번호 12로 갑니다. 요제프 덴 벤 후베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지금은 잊혀진 명 피아니스트죠. 요제프 댄 벤 후베르의 피아노 연주로 로버트 슈만의 판타지 슈티케 환상곡집 작품 번호 12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오르게 가야금엔 가야와 신라의 역사가, 민요 한 자락엔 사람 사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 고전음악 가가쿠, 프랑스의 샹송, 중국의 경극까지 저마다 오랜 시간을 지나온 음악들이 문화 전체를 감싸는 틀 안에서 소중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통음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국악진흥법을 마련하고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국악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간과 숨결을 고스란히 품은 전통음악, K뮤직의 뿌리를 더욱 즐겁게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곡, 취타 만파 정식 지곡,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영화 음악 감독과 국악, 서양 음악 연주자들이 모인 월드뮤직 그룹 시나비의 연주로 여민락 들으셨고요. 먼저 들려드린 첫 곡, 취타 만파 정식지곡,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국경을 넘고 장르를 넘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정서는 여전히 우리 음악의 결을 품고 있었는데요. 오랜 전통은 늘 새로운 만남 속에서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노릇가락 상응하며 절로 짝을 이뤘나니 밭두둑에 참된 소리 있는 줄 누가 알까. 장안의 귀공자에게는 이야기하지 마오. 그들이야 요망한 노래 주고받건 말건. 조선시대 윤선도의 시 전교농가를 읊다 였습니다. 전교농가란 마을 들판에서 들려오는 농부들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요는 한 명이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뒤이어 부르는 매기고 받는 형식입니다. 가락이 절로 짝을 이루는 거죠. 윤선도는 그런 농부들의 민요가 참된 소리라고 했는데요. 그 사실을 누가 알겠냐는 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안의 귀공자에겐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안은 서울, 귀공자는 권력계층을 의미합니다. 요망한 소리, 그러니까 세속의 유혹만 따르는 사람들에겐 참된 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우리 민요 특유의 삶의 숨결을 담아낸 곡입니다. 농부가 성창순, 오정숙, 박옥진, 안숙선의 소리입니다.

농부가 성창순, 오정숙, 박옥진, 안숙선의 소리였습니다. 논밭 사이로 울려 퍼지던 농부들의 먹이고 받는 소리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복과 안녕을 기원하며 부르는 노래 비나리, 난장 프로젝트 연주와 노래입니다.

지게 좋추 생길째 구태미난 범년자 시화연 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의 등극시 삼각산 기봉허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동작장수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 무공이라 원하는 급여 잔데 자일의 사바세계 남산은 더 부조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혼을 여기 오신 분들 만사가 되기로

난장 프로젝트의 자유로운 감성으로 비나리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요. 이준호 작곡 축제 경북 도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흥겨운 장단과 화려한 관현악이 어우러진 무대였죠. 이준호 작곡의 축제, 경북 도립국악단의 연주로 그 열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보라고 하면 오선보가 떠오릅니다. 다섯 개의 줄 위에 12개의 음을 다양한 음표로 표시하는 건데요. 한국의 전통음악엔 또 다른 악보가 있습니다. 정간보라고 해서 궁중음악과 풍류음악인 정악에 사용하는 악보죠. 정간보는 세종대왕 시절 음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았던 옛날 악보를 고쳐서 만든 겁니다. 중국 음악과 달리 길고 짧은 음의 변화가 많아서 기존에 썼던 음 높이 중심의 악보로는 우리 음악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정간보는 네모칸 하나가 한 박이 되고 그 안에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율명을 적는데요. 정간보라고 불리게 된 건 네모칸들이 우물정자를 연결한 것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간보는 동양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리듬을 적을 수 있게 만든 최고의 유량 기보법이기도 하고요. 총부 형태로 기록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악보이기 때문입니다. 정간보를 읽을 땐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로 봅니다. 그리고 율명을 적는 네모칸 옆엔 떨거나 흘리란 뜻의 기호가 표시되는데요. 타악기를 기보할 땐 편의상 가로 형태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정간보는 지금도 정악을 연주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민속악은 악보 없이 전승된 형태라서 오선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악 경풍년을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경풍년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리랑 판타지아 이어드립니다.

아리랑 판타지아 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같이 들으셨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악 주간이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과 소속 국악원이 있는 남원, 진도, 부산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마련될 예정인데요. 우리 음악의 멋과 흥으로 꾸며지는 축제의 장,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페스티벌 보호자, 국악실내악 그룹 나비의 연주로 준비해뒀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국악의 날, 국악의 향기, 저는 이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첫 곡으로 요한 파이벨의 캐논 준비했습니다. 프란 조제프 마이어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아우레움이 연주합니다.

프란 조세프 와이어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아우레움의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 요한 파이벨의 카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8세기 보헤미아의 바이올리니스트 게르크 벤다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노를 위한 트리오 소나타 2장조 준비했습니다. 1악장 모데라토,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고요. 다비드 오이스트라우와 그의 아들인 이고르 오이스트라우의 바이올린 연주, 블라드미르 양폴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조금은 오래된 1958년 음원으로 전해드립니다.

18세기 보헤미아의 음악가 게오르크 벤다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누를 위한 트리오 소나타 2장조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자지간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와 이고르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연주, 블라드미르 양폴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 안토니오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 G장조, 리용번호 414번입니다. 알레그로 몰토,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첼리스트 페트루스 칼카와 카페 츠머만이 함께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 G장조, 리용번호 414,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첼리스트 페트루스 칼카와 카페 침머만이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영국의 작곡가 토마스 안의 음악 듣겠습니다. 극음악 호머스 중에서 강의 여신인 사브리나가 자연의 평화로운 풍경을 노래하는 갈대로 둘러

쌓인 강독에서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의 노래 함께하는 단체는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에이션트 뮤직입니다.

영국의 작곡가 토마스 안의 극음악 코머스 중에서 갈대로 둘러싸인 강둑에서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함께한 단체는 크리스토퍼 호굴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에이션트 뮤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음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관현악 무음곡 3번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서 헤어, 가부트 1과 2, 불의 지그를 마사키즈즈키가 지휘하는 바흐 콜레기움 제펜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무원곡 3번 바흐 작품 번호 1068중에서 에어 가부테일과의 불의 지그를 마사키 스즈키가 지휘하는 바흐 콜레기움 3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은 헨델의 음악으로 마칩니다. 오페라 타메를라노 1막 1장 중에서 바자제세 아리아, 포르테 엘리에토, 강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띄워드립니다. 테너 마크 페드모어의 노래 앤드루 민츠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가 함께 연주합니다.

헨델의 오페라 타메를라노 1막 1장 중에서 바자제세 아리아 포르테 엘리에토 강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마크 페드모어의 노래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행사와 모임이 많은 5월, 본격적인 더위와 휴가가 기다리는 7월, 그 사이에 있는 6월은 존재감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드신다면 6월의 풍성한 먹거리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시장엔 갓 수확한 산딸기와 오디가 나왔습니다. 노란 참외, 푸른 매실, 주황빛 살구는 선명한 빛깔을 자랑합니다. 포슬거리는 햇감자와 수분 많은 오이와 가지, 그리고 싱싱한 장어, 쫀득한 소라, 참다랑어 같은 해산물도 지금이 6월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시인 이상국, 6월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아는 6월은 5월과 7월 사이에 숨어 지내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6월에는 보라색 칡꽃이 손톱만하게 피고 은어들도 강물에 집을 짓는다.

0: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0번 쾌일번호 247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쥐리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내가 아는 6월은 5월과 7월 사이에 숨어 지내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6월에는 보라색 꽃이 손톱만하게 피고 은어들도 강물에 집을 짓는다. 이상국 시인의 6월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당신에게 6월은 무엇으로 느껴질까 궁금해집니다. 6월의 맛, 6월의 바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아 오늘만 같아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지방은 아침에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하늘과 바람과 온도와 오늘 같기만 하다면 6월은 정말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시인들이 6월에 대해서 많이 노래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베토벤 첼로 소나타, 쇼팽의 왈츠 7번, 호레이의 파반느 같은 곡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백과 이번 주 주제 환상곡입니다. 오늘은 낭만의 시대 피아노 환상곡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부의 코너 월간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인데요. 오늘의 경기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하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출근길 발걸음도 한결 가벼우실 것 같은데요. 어제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났지만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강원도에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동부와 충북, 호남과 경북 북부, 제주도에는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한낮에는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에 노출 시에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라서 야외에서는 양산으로 볕을 막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때일은 더위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상공에 비교적 선선하고 건조한 찬 공기가 머물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다만 오늘 영남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7도, 춘천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은 29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기온도 30도를 넘지 않아서 나들이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24개의 무반주 카프리스 작품으로 1번 중에서 24번이었습니다. 프랑크 페터 침머만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사하나 팔 하나 쓰는 분입니다. 오늘도 10km를 달리고 왔습니다. 해가 일찍 떠서 5시 반에 달려도 쨍하네요. 햇빛 잔뜩 받으며 달리고 출근하면 기분이 꽤 좋습니다.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아, 이 기분 주말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리기 잘하시는 분이네요. 아침에 벌써 10km를 달리고 오셨으니. 고선정 씨입니다. 올해는 유달리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1월에 한 주, 2월 한 주, 3월 한 주. 한 달쯤 지난 것 같은데 벌써 6월. 나무는 참 푸릅니다. 고선정 씨였습니다. 앞만 보고 있으면 풍경 바뀌는 걸 잘 몰라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아, 왜 이렇게 빠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주변도 한번 좀 둘러보실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선정 씨에게. 그 와중에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선정 씨였습니다. 9247 쓰는 분입니다. 여고 졸업 58년 친구 몇 명이 자주 만나는데 한 친구와 저는 출발 FM과 함께를 매일 눈뜨면서 듣고 있습니다. 출발이 습관이죠. 가끔 친구와의 대화에서 출발 FM과 함께에서 나오는 좋은 말을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9247 쓰는 분이었습니다. 친구 몇 명 같이 대화 주제로 우리 출발 FM과 함께가 오른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 6월의 오늘 날씨처럼.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9247 쓰는 분, 친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작품으로 69번 중에서 2악장 스케르츠 알레그로 몰토, 3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레그로 비바체, 자비에 필립스의 첼로와 프랑스와 프레데릭 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작품번호 69번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몰토 3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레그로 비바치 그 자비에 필립스의 첼로와 프랑스와 프레데리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이달 6월의 주제는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오선지 위의 월드컵으로 준비했습니다. 월드컵 개막 전까지는 먼저 조별리그 대진표를 따라서 각 나라의 음악가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조별리그 F조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튀니지가 맞붙습니다. 일명 죽음의 조라고 부르죠. 전통의 강호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최근 평가전에서 브라질과 잉글랜드를 격파하며 위력을 떨치고 있는 일본, 탄탄한 조직력의 스웨덴,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복병 튀니지가 치열하게 겨룹니다. 그중 6월 15일 월요일 새벽 5시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기를 앞두고 오늘은 두 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의 가상 대결로 미리 만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NHK 교향악단입니다. 올해 창단 100주년을 맞는 악단인데요. 카라얀, 자발리쉬, 블룸슈테트 같은 전설적인 지휘자들이 거쳐갔고 지금은 이탈리아 지휘자 파비오 리지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테바우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올해로 창단 138주년을 맞는 유서 깊은 악단입니다. 영국의 그람푼지가 선정한 세계 악단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요훔, 하이팅크, 샤이, 얀손스 같은 당대의 거장 지휘자를 거쳐서 내년엔 젊은 거장 클라우스 맥켈레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예정입니다. 일본 대 네덜란드, 네덜란드 대 일본 두 악단의 대결에서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악단의 연주로 미리 만나겠습니다. 음악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중에서 4악장 아다지에토. 이 곡은 헤르베르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NHK 방송교향악단, 이어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번, 리카르디 샤이가 지휘하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로열 콘서트에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이었습니다. 오선지 위의 월드컵. 오늘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로열 콘서트에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리카르트 샤이가 지휘했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바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번이었고요. 앞서선 일본을 대표하는 NHK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지휘를 했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중에서 아다지에토 4악장이었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6월 오선지위의 월드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별리그의 주요 경기, 놓쳐서는 안 될 경기가 바로 이 F조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일본 대 네덜란드, 네덜란드 대 일본의 경기입니다. 6월 15일, 근데 시간이 이렇게 쏙 좋지가 않습니다. 새벽 5시여서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F조의 이게 1위 결정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이 조에 있는 팀들은 반드시 1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위로 가면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2개 조가 있는데요. 48개국이어서 각 조 1위는 3위를 한 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4개 팀을 빼고는 우리가 A조인데 우리가 A조 1위를 하게 되면 다른 조의 3위를 한 팀과 경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4개 조는 1위를 하더라도 다른 조의 2위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조가 C조, F조, H조, J조 이렇게 4개 조인데 이 F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C조에 브라질이 버티고 있어서 브라질, 모로코, 아이티, 스코틀랜드. 모로코랑 경기하고 싶으세요? 브라질이랑 32강에서 만나고 싶으세요? 물론 모로코도 강팀이죠. 지난 대회 4강에도 올랐으니까. 그래도 브라질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어서 이 경기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경기. 오늘 NHK와 로얄 쿤스르테보 교향악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제시곡은 차이콥스키의 사계 6월 뱃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감동을 주었던 그 순간의 연주자들 이름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차이콥스키의 사계 6월 뱃노래 듣는 이번 주 오늘의 연주자, 마지막 연주자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4개 작품으로 37비 중에서 6월 뱃노래였습니다. 브루스 리우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 8357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의 제시곡은 월요일

아, 제시곡은 차이콥스키 사계. 작품으로 37비 중에서 6월 팬노래였고요. 월요일에 에프게니 코롤리오프의 피아노, 화요일 임윤찬, 수요일 스피아트 슬라프리오테르, 목요일 미하일 플레트네프, 오늘 브루스 리우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주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찾아올지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 시간 같이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분입니다.

시인 이상국은 6월이라는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내가 아는 6월은 5월과 7월 사이에 숨어 지내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6월에는 보라색 집꽃이 손톱만하게 피고 은어들도 강물에 집을 짓는다. 6월 5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쇼팽의 왈츠 7번 작품으로 64의 2 유자왕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조희정 씨가 신청했던 곡이었습니다. 7522 쓰는 분입니다. 아침 준비하다가 좋아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가 나와서 잠시 음악 들으면서 뒷산 바라보는데 아카시나무가 음악에 맞춰 왈츠를 추고 있네요. 비 온 뒤 바람이 깨끗한 아침 대전에서 인사를 합니다. 7522 쓰는 분이었습니다. 대전도 날씨가 맑군요. 이런 날만 있으면 6월 참 좋겠죠. 네, 하순 중순부터 이제 또 장마철로 접어드니까 오늘 하루 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 각자의 터전에서 7522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장 바티스트 시나이유의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으로 4의 5 중에서 1악장 라르고 2악장 코렌테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코렌테, 이 쿠랑트를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쿠랑트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테오팀 랑글루아드 스와르츠의 바이올린과 윌리엄 크리스티의 하프시코드 연주입니다.

장과 디스트 세나 이후에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번호 4의 5 중에서 1악장 라르고 2악장 코렌트 알레그로였습니다. 테오 팀 랑글로드 스와르츠의 바이올린과 윌리엄 크리스티 하프시코드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었던 이 연주자 테오 팀. 테오 팀이 속해 있는 곳이 르콩스로라는 이 연주단체인데요. 이 연주단체가 내한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에 저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들을 초대하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2026 예술의 전당 월드스타 시리즈 르 콩스로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상 1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프랑스 바르크 앙상블 르 콩스로 잠시 전에 그 테오팀의 연주도 있었죠. 르 콩스가 첫 내한 무대를 여는데요. 비발디의 트리오 소나타 1번과 12번 폴리아, 스카를라티 전주곡 비롯해서 퍼셀, 마테이스, 라모 같은 바르크 시대 작곡가들의 여러 작품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오늘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낭만의 시대에 환상곡을 연주하다. 19세기 작곡가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과 영감을 주로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을 통해서 펼쳤습니다. 슈베르트는 독주 피아노를 위한 방랑자 환상곡과 듀오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F단조를 남겼고 멘델스존, 쇼팽, 브람스도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을 작곡했습니다. 쇼팽의 대표곡으로 사랑받는 즉흥 환상곡은 사실 출판업자가 붙인 제목입니다. 쇼팽이 환상곡이란 제목으로 온전히 발표한 작품은 환상곡 F단조 작품으로 49번이 유일합니다. 절친했던 리스트에 따르면 쇼팽이 연인 조르주 상두와 다툰 후에 어색했던 분위기와 극적인 화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낭만주의 환상곡은 매우 유연한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해진 틀이 없으니까 작곡가들은 무엇이든 한계 없이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교가 더 화려해졌고 규모도 커지면서 청중에게도 한층 흥미로운 감상곡이 됐습니다. 슈만이 1838년에 완성한 환상곡 C장조 작품번호 17번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작품인데요. 전체 3악장으로 구성돼서 연주에 30분가량 걸리는데 다채로운 선율과 화성, 진한 낭만으로 채워졌습니다. 원래 이 곡은 베토벤 고향인 본에 베토벤 기념비를 건립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슈만은 당시 연인이었던 클라라와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곡에는 그녀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그는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환상곡의 첫 악장은 내가 지금까지 쓴 곡 가운데 가장 열정적이라고 당신을 향한 나의 깊은 탄식이기도 하지. 슈만은 이 격정적인 첫 악장이 끝날 무렵 베토벤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 예 선율을 인용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에 대한 존경과 닿을 수 없던 클라라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더없이 아름답고 완벽한 솜씨였습니다. 이 곡을 듣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환상곡 작품번호 17번 중에서 1악장입니다. 매우 환상적이고 열정적으로 트루하우스 판타스티슈운 트라이덴 샤프트리 포주트라겐 스티븐 허프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 환상곡 작품 번호 17번 중에서 1악장 매우 환상적이고 열정적으로 스티븐 허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4289 쓰는 분입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를 병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간에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술과는 영원한 이별을 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 환갑인데 모든 게 새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 새 출발의 팬과 함께를 계속 듣겠다고 말 되네요. 출발의 팬과 함께 새 출발의 팬과 함께 아유 제가 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술과의 영원한 이별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하는 게 맞고 요즘에는 또 많이 그 절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한 1년 정도 계획을 하고 한번 끊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4289 쓰는 분이 선배가 되시겠네요.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는 집에서 들어야 출근길에 들어야 회사에서 들어야 제맛입니다. 927 하나 쓰는 분 아 학생이군요. 세종 장기중학교 2학년 한가현입니다.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면 언젠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가연이 무슨 일이 있나요? 방향만 맞으면 예, 속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방향이 살짝 틀려도 됩니다. 그 뉴욕 가는 비행기 인천에서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정정을 해주셨어요.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뉴욕 근처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도착한다고. 방향 조금 틀어져도 괜찮고 속도는 방향만 웬만하게 잡혀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느냐. 원래부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책에서, 음악에서, 그림에서,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서, 사랑에서, 따뜻함에서 그런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도와 방향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연이에게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연이 잘하고 있어요. 세종장기중학교 가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 주인공은 휴대전화 끝번호 9970 쓰는 분입니다. 한 줄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만화번호 19번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 이어서 4A 곡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4A의 파반느 작품으로 50번입니다. 두 곡 모두 막스미 리자노프의 비올라와 애슐리 와스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올해의 파반 작품은 50번이었고요. 앞서선 모리스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 만악번호 19번이었습니다. 두 곡 모두 막스 리자노프의 비올라와 애슐리 왓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하이든의 오페라 알치나의 섬, 원래는 주세페 가차니가의 오페라에 하이든이 추가한 아리아인데요. 오페라 알치나의 섬 중에서 카바티나, 소노 알치나, 호보케모노 24B의 9 듣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테레스 베르간자 음성과 레이먼드 레포드가 지휘하는 스코틀랜드 최고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하이든이 주세페 가차니가의 오페라에 추가한 아리아였습니다. 오페라 알치나의 섬 중에서 카바티나, 스누알치나, 호부케모노 24B의 9였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자 음성, 레이먼드 레포드가 지휘하는 스코틀랜드 최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쾌일 번호 492 중에서 2막 케루비노의 아리아,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그대여, 보이케사 페트레케 코사의 암으로 였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자 음성과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최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8604 쓰는 분입니다. 두 달간 로스앤젤레스에 출장 중인 사남매의 엄마입니다. 중학교 2학년 막내 아들이 혼자 밥 해먹고 교복 세탁해서 지내고 있는데 투정 한 번 없이 시험 성적이 올랐다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동훈아 사랑해. 8604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기쁘셨어요. 애틋하셨겠습니다. 6월에 그 자라나는 콩 아니면 참깨, 들깨처럼 우리 동훈이가 잘 크고 있네요. 무럭무럭 좋으시겠습니다. 8604 쓰는 분이었습니다. 9864 쓰는 분입니다. 첫 아이 현수의 생일이에요. 출발 FM과 함께와 함께 태교하고 출산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수는 클래식을 참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선물해 줘서 고맙다 현수야.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참 많이 사랑한다 아들. 9864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현수는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응원해 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오늘 끝곡은 텔레만의 비올라 협주곡 G장조입니다. 텔레만 작품번호 51의 G9 중에서 1악장 라르고 라디슬라프 키스락의 비올라와 리아르트 에들링어가 지휘하는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의 연주입니다. 이 곡과 함께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 김지연, 연출 현인철, 기술 이흥규, 조충식,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요즘 가방 지퍼나 열쇠고리에 이것을 달고 다니는 젊은이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컴퓨터 키보드 자판에 있던 바로 키캡이죠. 작고 네모난 키캡 몇 개를 각자 원하는 색과 모양으로 이어서 키링처럼 만들어서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만든 키캡 키링은 눈으로 보기에도 알록달록 예쁜데 또 다른 즐거움과 기능이 있습니다. 딸깍딸깍 키캡 누를 때 촉감도 좋고 누를 때마다 나는 리드미컬한 소리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대요.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예전에 우리 볼펜 딸깍딸깍 거리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언젠가 타자기가 그랬듯이 어쩌면 조만간 딸깍딸깍 키캡이 멋진 타악기로 사용될 날도 오지 않을까 유쾌한 상상도 해보는 아침이에요. 6월 5일 금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로이 앤더슨 더 타입라이터였습니다. 레나드 슬라트켄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타입라이터 대신 타자기 대신 키캡으로 지금 이 연주에 보조를 맞춘 그런 젊은이가 계시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290 쓰는 분의 사연입니다. 몸이 무겁네요. 그래도 왕벌처럼 활발하게 움직여